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6분을 지나서 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과 함께 말씀 속, 영어 속으로 쏙 빠져볼 준비 되셨습니까? 목사님?
1: 네, 오늘 먼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퀴즈. 네, 네 여러분.
1: 오늘은 네, 퀴즈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0: 아, 요즘은 좀 퀴즈를 많이 내고 있어요.
1: 네,
0: 어제 네 개 냈어요. 어제.
1: 네 개 냈습니까?
0: 네.
1: 그렇군요. 선물을 많이 드리겠다는 건데요.
0: 네.
1: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가 해서요. 먼저 복습 퀴즈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상 명령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0: 명령이요?
1: 네. 지난주 그리고 또 오늘 다음 주까지 배우게 될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명령 중 하나이죠. 자,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충성하면서 자,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요. 자, 지난주 배웠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항상 이것 하라. 땡땡하라.
0: 항상. 네.
1: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0: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 네, 항상 해야 되는 거.
0: 네, 복이 나갑니다.
1: 네. 1번, 항상 공부하라.
0: 엄마 말씀이 생각나네요.
1: 네. 네. 우리 아이들 싫어할 것 같은데요. 자, 2번, 항상 운동하라.
0: 남편 말씀.
1: 아니, 저한테 필요한 말씀인데.
0: 아,
1: 네, 네. 3번, 항상 기뻐하라.
0: 아멘.
1: 네. 4번, 항상 양치하라.
0: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
1: 아, 제 딸한테도 네. 맞습니다.
0: 참 잘하네요.
1: 정말 안 합니다. 잠자기 전에 양치해야 되는데.
0: 네.
1: 얼마나 막, 아유, 힘듭니다. 네.
0: 항상.

0: 이것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게 명령이네요, 목사님.
1: 네, 명령이죠.
0: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1: 네, 맞습니다.
0: 충성! 하면서 우리가 네. 꼭 해야 되는 거네요.
1: 네.
0: 네. 하겠습니다, 목사님.
1: 네, 자, 무엇일까요?
0: 네.
1: 자, 오늘 하나 더 퀴즈 또 있습니다.
0: 네. 네,
1: 오늘 함께 또 나눌 말씀인데요.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요.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이것 하라.
0: 와, 이것도 명령이네요.
1: 네, 쉬지 말고 땡땡하라.
0: 아니, 사람이 걷다가도 쉴 수 있는 거고요. 산을 올라가다가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쉬면 안 되나 봐요.
1: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0: 네.
1: 1번, 쉬지 말고 호흡하라.
0: 해야 되는데.
1: 아, 그죠. 이거 안 하면 죽죠.
0: 네.
1: 네. 2번, 쉬지 말고 먹어라.
0: 그러면 안 되는데.
1: 아, 큰일 나죠.
0: 네. 네.
1: 3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0: 아멘.
1: 네.
0: 네.
1: 4번, 쉬지 말고 저축하라.
0: 좋죠.
1: 아, 네. 참 좋네요. 네.
0: 하나 더 할까요? 쉬지 말고 다이어트하라.
1: 아, 다이어트하라.
0: 이것도 평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 아, 평생 해야 되죠.
0: 네.
1: 네, 맞습니다.
0: 자, 여러분 오늘 퀴즈 두 개 드렸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비 오는 날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도 여러분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있는데요. 목사님, 9507님께서 네. 굿모닝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1: 굿모닝, 반갑습니다.
0: 네, 사랑의 종소리 듣고 싶으시다고
1: 네.
0: 네. 신청곡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이 우리 사랑의 뜰 안에 오시는 9507님, 9177님, 1316님이
1: 네.
0: 너무너무 예쁘고 예쁜 이유가
1: 네.
0: 어제 우리 9507님께서 무릎이 아프다고 어제 문자를 주셨는데 우리 9177님께서 아유 치료 잘 받으셨냐고
1: 네,
0: 네 그랬더니 9507님께서 네 부종이 종종 나서 시간 될 때 피검사 하자고 하네요 라고 답을 주시면 또 1316님이 어머 무릎은 괜찮으세요 라고 또 물어주시고
1: 네.
0: 이렇게 사랑이 오고 가요.
1: 아, 참 이 정말 사랑의 뜻 아니네요.
0: 네.
1: 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0: 네.
1: 네, 참 따뜻합니다.
0: 우리 9507님 발이 부었고요. 또 산행이 좋아져서 열심히 다닌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1: 예.
0: 우리 9507님의 무릎 안부를 이렇게들 궁금해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또 기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1: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9507님의 무릎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종이 종종 나서 또 시간이 될 때마다 또 피검사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무릎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9507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김대일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또 1316님, 9177님, 9507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뜰한 이웃들의 사랑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신청곡이지요. 사랑의 종소리.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우리 손영진 사모님의 목소리로 사랑의 종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521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 촉촉한 비가 참 반가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나눔이 있을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에서 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예, 정답 예, 보내주셨어요.
0: 다 맞춰주셨고요.
1: 아, 네. 아, 제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진다니까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네.
0: 와, 517님의 이 문자를 읽으시는 순간 우리 목사님이 더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1: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칭찬.
0: 네. 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데 네. 저는 그 일용할 양식 중에는 네. 음식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런 칭찬 찬과 격려, 따뜻함 이것도 우리가 일용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양식이 아닌가 싶어요.
1: 아,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0: 네.
1: 아,
0: 네, 저는 꼭 그런 어떤 따뜻한 칭찬을 들어야지.
1: 그 나중에 그 설교할 때 좀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양식만이 아니죠.
0: 네.
1: 때로는 칭찬도 필요하고요.
0: 맞아요.
1: 격려도 필요하고요.
0: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이런 배려가 네. 우리를 살아나게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귀한 격려와 칭찬 감사합니다.
0: 네. 517님 오늘 한 명 살렸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7637님 서울에서 문자 주셨어요.
1: 네. 아멘. 목사님, 피디님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7637님은 특별히 김대일 목사님 팬이십니다. 네.
1: 보고 싶습니다.
0: 네. 네네. 또 우리 9507님 오늘 무릎도 아프신데 또 용문산을 다녀오셨대요.
1: 네. 용문산.
0: 네. 그러면서
1: 사진도 엄청, 보내주셨네요.
0: 엄청 오래된 큰 은행나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야, 목사님, 은행나무가 이렇게 클 수도 있네요.
1: 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0: 아.
1: 보통 한 1100년에서 1500년 정도 된 나무로 추정을 하는데 야, 정말 크네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0: 이거 보니까 저 옛날에 제가 네. 본

0: 영화는 아닌데 영화 제목이 생각났어요. 은행나무 침대.
1: 아, 네, 그 말할 네. 줄 알았어요. 네.
0: 이 정도는 돼야 그 침대 만드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러게요. 진짜 네. 크네요. 나무가.
0: 2168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 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한 아침입니다.
0: 아멘. 네. 이렇게 또 비가 오는 날 누군가는 청소를 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9177님께서도 퀴즈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고요. 6888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아우 비가 오네요. 할렐루야 마트 가는 중입니다. 아, 할렐루야 마트가 아니고 할렐루야 마트 가는 중입니다. 예, 띄어쓰기를 참 잘해야 되는데 네. 제가 방금 띄어쓰기를 못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비가 와서 할렐루야인가요? 마트 가는 중입니다. 네. 정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찬양 신청해도 될까요? 아. 네, 빛을 들고 세상으로.
0: 네. 네. 요것도 목사님 띄어쓰기가요. 네. 방금 그거는 정답이었고 찬양 신청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을 네. 네,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 아니, 아까 그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제가 네. 네, 띄어쓰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우리 목사님께서 약간 공중부양을 하셔가지고.
1: 네. 아, 좀 네. 캄다운 해야겠습니다. 네.
0: 아니에요. 목사님. 거기 계속 떠 계세요. 아, 좋습니다. 네. 네. 1778님께서도 네.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오늘도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네, 비가 오는 출근길 차 안에서 잠시 쉬면서 네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데요. 정답 보내주셨고요. 늘 순종하며 삽시다. 이렇게 화이팅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아유 1778님 감사합니다.
1: 네.
0: 또 1316님 9177님께서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네.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 가족 패밀리가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1: 네, 네. 맞습니다.
0: 2483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전남 광양에서 보내주셨네요. 자, 정답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두 분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또 9648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순천시 황정면 비촌마을 생활지원사입니다.
0: 아.
1: 네. 생활지원사. 네. 비가 내리네요. 어르신들 집에 계시겠어요. 빨리 집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0: 어머 네. 세상에 순천시 황전면 비촌마을은 좋겠습니다.
1: 네.
0: 이런 생활지원사님이 계시니까요.
1: 든든합니다.
0: 네. 네. 비 내린다고 또 어르신들 챙기러 들어가시는 거 보세요.
1: 네.
0: 9648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생활지원사님이시네요. 네. 정말 멋지십니다.
1: 네, 멋지십니다. 네.
0: 우리도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네.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교회가,
1: 네.
0: 구역이, 회사가, 학교가 행복해지지 않나 싶어요, 목사님.
1: 맞습니다.
0: 네. 네. 제가 목사님 그 문자 읽는 동안 아까 신청곡 들어왔었잖아요.
1: 네.
0: 목사님 띄어쓰기 잘못하셨던. 네.
1: 네.
0: 6888님의 네.
1: 빛을 들고 세상으로.
0: 세상으로.
1: 네.
0: 찬양 찾았어요.
1: 오.
0: 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대연합으로 부르는 찬양인데요.
1: 기대되네요.
0: 목사님, 우리 전남동부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을 하면 네.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이번 라디오 전도대회 때 호남권 어린이 합창단이 연합을 해서 공연을 했더니
1: 네.
0: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1: 오.
0: 그런데
1: 예.
0: 여러분 8월 13일 나라사랑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여수에서 열립니다.
1: 오.
0: 전국의 13개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대연합으로 우와. 공연을 하는데요, 목사님.
1: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0: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네. 정말 심장이 아우.
1: 와, 감동이 엄청나겠어요.
0: 네, 네. 정말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사랑.
1: 네.
0: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말로 다 못해요.
1: 야, 이 전남 동부 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만 불러도 막 감동이 눈물이 나는데.
0: 네.
1: 이 전국의 700명 어린이들이 함께 찬양하면 야, 정말 감동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겠는데요.
0: 맞아요. 게다가 네. 무대만 해도요.
1: 네.
0: 정말 엄청나거든요.
1: 와.
0: 영상, 조명 다 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1: 와.
0: 여러분 8월 13일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남체육관에서요. 저녁 7시 나라사랑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688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듣고 말씀 속 영어 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대연합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네, 우리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은 쉬지 말고
0: 기도하라라는
1: 네.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영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pray. 예, 기도하라는 뜻이죠. 자, without ceasing. 야, without ceasing 하면은 멈추지 말고 네, 기도하라. 네.
0: ceasing이 멈추다라는
1: 네,
0: 뜻인가 봐요.
1: 네, 멈추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without ceasing, 그러니까 멈춤이 없이 기도하라라는 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뭐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겠죠. 네.
0: 근데 목사님 네. 어떻게 하루 종일 안 쉬고 기도만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1: 그렇습니다. 이 밥도 먹고 또 일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0: 아멘.
1: 네. 여러분 한번 휴대폰을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충전이 안 되면 이 금방 꺼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0: 네.
1: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 방전이 돼요. 방전.
0: 네.
1: 네. 그래서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0: 맞아요, 목사님. 왜 네. 핸드폰도요.
1: 네.
0: 진짜 급하게 막 해야 되는데 배터리 뿅 갈 때 있잖아요.
1: 아, 정말 애 같아죠.
0: 네. 네.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급하고 급박할 때
1: 네.
0: 이상하게 배터리 뿅 가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평소에 좀 많이 충전해놔야 되는데.
1: 네, 맞습니다. 네. 기도는요. 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꼭 내 무릎 꿇고 길게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또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0: 아멘.
1: 네.
0: 자. 저는 특별히 아까 목사님께서 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끊임없이 기도하는 네. 걸.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빼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억지로 좀 가긴 하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정말 가물어가지고, 그 계곡에 물도 다 말랐고, 풀도 다 말랐는데,
1: 네.
0: 한 풀만 되게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1: 네.
0: 그, 땅속 깊이 흐르는 그 물에

0: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그런 식물들은 마르지 않죠.
0: 맞아요.
1: 네, 공급을 받으니까요.
0: 뿌리가 어디에 연결돼 있는가.
1: 맞습니다.
0: 네, 참 중요하더라고요.
1: 네, 어디로 가세요? 등산하러?
0: 집 뒤에요.
1: 집 뒤에.
0: 네.
1: 네, 자, 우리 오늘의 표현입니다. 자, let's pray. 자, 한번 따라 볼까요? Let's pray.
0: Let's play.
1: 네, play는 운동하다는 뜻이고요. 네, pray.
0: Pray.
1: 네, play 하면은 P-L-A-Y고요.
0: 네.
1: R입니다. Pray.
0: Pray.
1: 네, 네 let's pray. 예, 네, 기도합시다. 네.
0: 아멘.
1: 예,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 교회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자, let's pray 하면은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뜻이죠.
0: 저 그럴 때 발음 잘해야 되겠어요.
1: let's play 하면은 자, 우리 놉시다. 이런 뜻이 되죠.
0: 어머, 어떡해.
1: 네, 그 이게 네. L과 R 발음이 한 끗 차이인데 네. 이 의미가 이렇게 달라져요.
0: 어머,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1: 자, let's pray.
0: 여러분 계신 곳에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pray. Let's
1: 네.
0: pray.
1: 예, 기도합시다. 이런 네. 뜻이고요. 자, 그리고 God help me.
0: God help me.
1: 예. Help me. 근데 영어 발음은요. 그냥 이 P 발음을 거의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od help me. Help
0: 있어,
1: me.
0: 있어 보여요.
1: 예, help me 네. 하면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God help me. 예,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짧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이죠.
0: 네. 네. 목사님 영어로 기도하는 것도요.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1: 나중에 한번 영어 기도도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0: 목사님 영어로 기도 잘하시죠?
1: 아, 뭐 몇 번 해봤는데 쉽지는 네. 않습니다.
0: 아, 영어로 네. 갑자기 기도를 해가지고 오 마이 갓 이렇게 정지당했다가 혼난 적 있어요.
1: 아,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이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은 표현이죠.
0: 네. 그런 줄 모르고 오 나의 네. 하나님
1: 네.
0: 이런
1: 네.
0: 뜻인
1: 우리는 그런 뜻인 줄 아는데 네. 사실 조금 의미가 달라요. 네. 네. 우리 짧아도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 같아요.
0: 아멘.
1: 네. 기도하면 두려움이 줄어들면
0: 아멘.
1: 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0: 맞아요.
1: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0: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기도하는 네. 사람은요. 넘어져도 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넘어질 수는 있지만 무너지진 않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 기도는 또 이 참 이 절대 헛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기도를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0: 아멘.
1: 예.
0: 목사님 제가 방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찬양 한 곡을 선곡했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0: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1: 네.
0: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1: 네. 나는 일어섭니다.
0: 목사님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네,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0: 맞아요.
1: 네, 기도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고요.
0: 아멘.
1: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0: 아멘.
1: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0: 아멘.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0: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네요, 목사님.
1: 맞습니다.
0: 네.
1: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또 혼자 끙끙 여러분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0: 분이십니다.
1: 아멘.
0: 오늘 하루 짧게라도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1: 아멘.
0: 네.
1: 목사님, 예. 따라하고 싶어요.
0: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함께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1: 여러분 준비되셨죠?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번 더요.
0: 자, pray without ceasing.
1: Pray without ceasing.
0: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1: Pray without ceasing.
0: 네. 뭐 보통 이제 또 다른 버전에는 pray continually. 뭐 두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또 지금 제가 오늘 버전을 좀 다른 버전을 갖고 왔는데요. Pray without ceasing.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커넥팅이 중요하죠. 연결된. 예. 우리 지난 시간 것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1: 네. 지난 시간 거랑 오늘 거랑 이어서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난주 기억하시죠?
1: 기억이 나요, 목사님.
0: 네. 그럼 한국말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1: 항상 기뻐하라.
0: 그렇죠. 네. 항상. 항상의 영어는 뭐죠?
1: Always.
0: 그렇죠. 기뻐하라.
1: Rejoice.
0: Rejoice. 그렇습니다. Rejoice always.
1: Rejoice always.
0: 예, rejoice always.
1: 네.
0: 네.
1: 붙여서 해볼까요?
0: 네. 네.
1: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붙여서 영어로 따라하십니다.
0: Rejoice always.
1: Rejoice always.
0: Pray without ceasing.
1: Pray without ceasing.
0: 네.
1: 목사님 껐다 가면 다음 주까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까지 외우게 생겼네요.
0: 예,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런 네. 유가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우리 퀴즈 정답을 한번 발표해 볼까요?
0: 네, 네, 퀴즈 정답은요. 우리 지난주 배웠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1: 네.
0: 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퀴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 네, 아멘.
0: Pray without ceasing.
1: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을 선정해서 또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목사님 1772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0: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네, 시선 찬양 신청합니다.
1: 네. 네. 목사님, 제가 또 시선 찬양 방금 준비했습니다. 찬양 네.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예수전도단 워십 캠퍼스의 목소리로 시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1772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기도 한데요. 목사님,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1: 네.
0: 왜 우리도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싶잖아요.
1: 네, 그쵸.
0: 마르지 않는 셈에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 뿌리가 하나님께 가 닿을 수 있을까?
1: 네.
0: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시선 찬양을 들으면서, 아, 나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뿌리가 하나님께 가닿아 있는 어떤 하우, 방법이
1: 네.
0: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1: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시간 때, 새벽 기도회 시간 때 이제 말씀 전한 가운데, 믿음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0: 아멘.
1: 네. 믿음의 사람도, 문제가 있죠.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0: 아멘.
1: 다윗도 정말 그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그 군사들은 그 거대한 그 장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0: 아멘.
1: 찬양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문제에 있느냐.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0: 아멘.
1: 네.
0: 목사님, 평소에는요, 아유, 눈 하나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뭐 어려워. 이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극동방송 직원의 아내분이
1: 네.
0: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거든요.
1: 지금 현재요.
0: 네. 근데 그 저희 동료 김창근 과장님이
1: 네.
0: 그 아내를 바라볼 때그 시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그 들기가 얼마나 무겁고 어려울까. 그 아내를 보던 그 눈을 들어서,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이땅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병상에 두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온 힘을 다해 눈을 들어 그 눈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시기를,
1: 아멘.
0: 네,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2991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매일 새

0: 새로운 아침입니다. 지난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명심하여 한주 내내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려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다시금 기도에 도전을 받습니다. 네,
1: 아멘.
0: 귀한 참 말씀 나눔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0516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0: 네, 샬롬, 안녕하세요. 새벽부터 쏟아졌던 비가 그치니 밖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아침엔 이 딸아이의 생때로 등교도 늦고 방송도 늦게 들었네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어제 수업 시간에 토를 했나 봐요. 토하는 것도 힘든데 이 친구들이 쳐다보고 냄새까지 나니까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오늘도 토할까 봐 학교 가기 싫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겨우겨우 갔습니다. 오늘은 부디 속이 편안하여 토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세요.
1: 네. 우리 0516님, 기도합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애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인생의 큰
0: 그럴
1: 고난이겠어요.
0: 수 있죠.
1: 네.
0: 네.
1: 우리 0516님의 예쁜 자녀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6230님께서도 문자
0: 네,
1: 주셨어요.
0: 샬롬. 어제 보내주신 선물, 오랄 케어 기프트 세트 잘 받았습니다. 지금 순천은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도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1: 네.
0: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시선도 그렇고, 또 주만 바라볼지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찬양을 또 신청해 주시네요.
1: 맞아요.
0: 네.
1: 목사님, 저도요,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 준비,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니까 너무 좀 힘들었어요.
0: 힘들죠.
1: 그러니까 잘안 풀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100점 100패를 했습니다, 목사님.
0: 그러시군요.
1: 쌍코피 줄줄 하면서.
0: 어우,
1: 네. 근데 정말 평소에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 이렇게 딱 닥쳤을 때 승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0: 이재남 PD님 하면 소고기 한번 먹으러 가시죠. 네.
1: 목사님 갑자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려고
0: 한우
1: 그래요.
0: 한번 먹어야겠습니다.
1: 네.
0: 네.
1: 하여튼 우리가 늘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6230님의 정말 좋은 선곡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또 준비했잖아요, 목사님.
0: 네,
1: 네.
0: 좋습니다.
1: 4644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야간 근무하고 좀 자고 일어나서요. 아침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이 찬양을 드려야죠. 비 준비하시니. 네.
1: 사실은 4643님께서도 비 준비하시니 찬양 신청해 주셨고요.
0: 네.
1: 또 1772님께서도 비
0: 그러네요.
1: 준비하시니를
0: 똑같은
1: 신청해
0: 찬양.
1: 주셨어요.
0: 네.
1: 네.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 탁들때 우리는 전문용어로 찌찌뽕이라고 하잖아요.
0: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1: 어렸을 적에 많이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주만 바라볼지라를 할까, 비 준비하시니를 할까 하다가
0: 네.
1: 이제 비 그쳤다는 얘기를 듣고 주만 바라볼지라를 택했습니다. 네.
0: 좋습니다.
1: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244님께서는요, 목사님 영덕에서
0: 오, 영덕.
1: 어플로 들으시고요. 너무 문자도 얼마나 깊이 있는 문자를 보내주시는지. 네, 우리 6244님,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문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17778님 문자도 소개할까요?
0: 네, 우리 아까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1: 아, 그러셨군요. 네.
0: 네.
1: 또 7236님께서는 손녀들 등원시키고 차 갓길에 세워두고 문자 보내신다고요? 사랑했더란
0: 네,
1: 화이팅입니다. 네.
0: 화이팅입니다.
1: 목사님, 이렇게 비 오는 날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크게 틀어놓잖아요.
0: 네.
1: 정말 1인 부흥회가 돼요.
0: 진짜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네.
1: 맞춤식 부흥회.
0: 야,
1: 네.
0: 네.
1: 정말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속, 영어 속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0: 네,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참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아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1: 아멘.
0: 네, 뭐 백날 뭐 알아봤자 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작은 기도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1: 아멘.
0: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이렇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잠잠히 또 들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 아멘.
0: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부터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실 분, 50원의 유료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입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도전 주신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비가 좀 그쳤다는 문자를 보고 주만 바라볼지다 찬양 이렇게 선정했는데요. 4643님께서 어머 비 그쳤다고요? 순천은 지금 계속 와요. 우산 쓰고 다니는데요 밖에? 라고 문자 주셨네요. 지역마다 또 비가 오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했더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많이 많이 듣게 해주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0: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밭이 지금 어색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이승혁 청년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전서 9장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회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떼에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의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느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전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0: 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리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4장 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은 첫째,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라고 해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슬픔에는 행위가 따라야 하기에 다윗이 직접 금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참 힘든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라고 하지요. 지도자의 순수함과 본이 되는 행동은 이처럼 백성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이처럼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죠?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고합니다. 백성 중에는 다윗의 사주로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자 그런 오해가 벗겨진 것이죠. 다윗이 아닌 요압의 단독 행동이었음이 드러나자 다윗을 향한 백성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 거예요. 다윗이 직접 변명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38절에서 다윗은 그의 신복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자신을 대적한 아브넬을 큰 인물로 회고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39절에는 다윗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하지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요압은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리고 있기도 힘든 인물이에요. 왕권을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요압의 대적인 아브넬마저 죽은 지금 다윗은 요압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요압을 데리고 갑니다. 늘 긴장하며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갚으실지로다 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슬픔이나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나요? 하나님께 맡기나요? 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은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횡포에 시달렸으면서도 그가 죽었다 하니 도리어 맥이 풀려요. 실력은 없고 아브넬 덕분에 호강하면서도 정작 아브넬을 인정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진작 아브넬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다윗을 인정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도와주던 사람을 평소에는 인정하기 싫어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힘이 빠져 어쩔 줄을 모르지요.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스보셋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가 없어요. 그저 사울의 아들이라고만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그에게는 베냐민 지파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바아나와 레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2장 8절의 군장 아브넬과는 차원이 달라요. 소수민족의 작은 부대를 이끌던 자들이지요. 결국 이스보셋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아브넬도 죽고 부하들도 소수민족의 소수그룹 대장이 전부고 하나 있는 조카 므비보셋도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사울 집안은 어쩌지 못하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고 합니다. 그가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저 불행입니까? 사실 므비보셋에게는 이 일이 일생일 대의 축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게 된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어요. 만약 므비보셋이 건강한 왕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치적 위협이 되어 일찍이 제거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리를 절게 되어 정치적으로 위협 요소가 없으니 도리어 살아남아 훗날 다윗의 사랑까지 받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 같은 아들도 있었지만 이스보셋도 있었지요. 다른 아들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이미 길보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므비보셋만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려서 자기 힘이 적었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내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0: 주세요. 내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내 왕국을 세우려 하지는 않나요? 나의 부족함과 약함에 열등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나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7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은 원래 왕자였지만 두 다리를 절고 불편했어요. 저는 잘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하지만 연약한 므비보셋처럼 축구도 공부도 큐티도 숙제도 잘못해서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아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기억하고 매일 아침 기쁘게 큐티할게요. 입니다. 자신을 혼낸 아빠를 미워했지만 므비보셋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자신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하며 자기 잘못을 돌아보겠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다 놀았으면 장난감 치워야지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장난감을 정리하는 게 싫어서 못 들은 척 하다가 아빠에게 혼났어요. 므비보셋은 자기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가족을 잃고 다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잘못해놓고도 저를 혼낸 아빠를 미워했어요. 앞으로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므비보셋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저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저를 돌보아 주시길 기도할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음에도 내가 오늘 약하여서 하며 자기 약함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므비보셋도 그래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약함이 도리어 그를 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었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내 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다윗처럼 내가 오늘 약하여서라고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고 강한 척, 잘난 척, 다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 내가 직접 처리하려 들지 않고 여호와께서 갚으실지로다 고백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큐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평생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Though we gotta say goodbye.
3: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3: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네 애가 내고 내가 니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말어.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4: 좋아하지.
3: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말어.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0: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2: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0: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믿고 영적인 듣는 그런 기능을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듣지만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 듣는 영적 청각 기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듣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의 음성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들려지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들려졌는데 나도 한때 들려졌어. 한때 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자야. 그런데 지금은요, 안 들려져요. 그렇다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청각장애자라고, 육신의 소리 안 들리면 그게 청각장애자죠. 영적인 소리, 주의 음성 안 들리면 영적 청각장애자죠. 뭔가 망가졌죠. 그렇다면 고침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들려지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듣고 해결해 주십니다. 듣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듣고 깨닫으라 말씀하시면서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청각장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시고, 그냥 무슨 잡음이 이렇게 많아요. 세상 소리,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아의 소리를 여러분 너무 많이 우리 익숙하게 잘 듣습니다. 자아의 소리, 자기 소리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막 내놓는 그런 말과 그런 잡음들. 그렇습니다. 잡음이 많은 곳에서는 주의 음성이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잡음을 좀 없애야겠죠. 잡음이 많다라는 것, 잡념이 많아요. 한마디로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과연 이 생각도 내 생각인가? 그런 생각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생명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결실이 있고 결과가 있고 영생이 있는 그런 생각, 이 생각 속에 주의 음성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잡념 속에서만 잡음이 많으면, 오늘 또 말씀이 막 쏙쏙 들려지는 성도가 있고 막 잡음이 많아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앉아있긴 있는데 생각이 지금 복잡해요. 그럼 잡음,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냥 소리야.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탄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가 먹으면 말 못하지요. 말을 안 배우니까, 못 배우니까. 그냥 말이 오는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소리인데 무슨 소리도 보고, 그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올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에바다, 좀 열어라, 열려줘라. 여러분, 막힌 귀가, 막혀있는 청각에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 고침받는 예바다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없어서 내 생각에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뭐 감정적으로 이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나아가리라. 말씀하셨사 하모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자,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풀어가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도 지금도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대화의 장을 활발하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이 한때는 했어. 근데 지금은 잘 안 돼. 왜냐하면 잘 안 들으니까 듣기도 싫어하고, 잘 안 듣고, 듣고 있다가도 그냥 말씀대로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 그냥 완악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침묵한다? 왜 나에게는 침묵하실까? 어떤 때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소통의 관계잖아. 내 말 잘 안 듣잖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자녀들이 잘 귀담아 듣고, 그러면 계속해서 좋은 말 해주고 있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안 듣고,

0: 그러려고 해요.
1: 부모들이 부모들도 다 대화 잘 안 하려고 하죠.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혹 내가 한때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요즘은 주의 음성이 전혀 연결이 안 된다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반응을 좀 신속하게 해야죠.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주의 음성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는데 시큰둥하고 뭐 관심도 없고 잘 안 믿고 안 따라오고 순종도 안 하고 문제는 3절 히브리서 3절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의사소통의 대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에서 듣는 거지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은 그건 여러분 그게 더 문제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제 문제예요. 꽉 막아요. 그래 귀가 있는데 그냥 두 손으로 꽉 막고 있으면 듣기 싫다라는 표현을 하면 말 안 하죠. 말 안 해. 해주고 싶은 말도 있지만 그냥 안 듣는데 뭐 듣기 싫어하는데 혹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확실하게 흘러보내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일단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나는 성도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잘 들려지게 해야 한다. 이런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듣는 데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요. 관계. 여러분 그래요. 가까이 가까이 가야 잘 들리죠. 자꾸 멀어지는데 잘 들릴 수가 없죠. 대화하는데 그렇습니다. 의사소통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삼으시고 나는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니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배의 있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고 깨닫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역사가 있죠. 오늘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갖춰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고 반면에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뭐 그러면 주의 음성도 멀어지게 되고 잘 안 들리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주님과의 가까이 그래서 더 가까이 양은 목자 곁으로 가까이 가야 확실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지금 이렇게 소리하고 있고 목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신호주고 있는데 양은 저쪽으로 딴 길 가고 어긋난 길로 가서 그래 관심도 없고 목자의 소리 들으려고도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 누가 문제이겠어요? 말씀하시는 목자가 문제이겠어요? 듣지 않는 양이 문제이겠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못 듣는 장애, 그래서요. 그래, 장애되는 주파수, 영적 주파수도 있다. 라디오 주파수가 있는가 하면 영적 주파수에 잘 안 들리게 하는 건 잡음이다. 잡음은 잡념이다. 잡념 속에서는 우리 자아 소리가 너무 많다. 자기 소리가 너무 많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요. 자기 통제권이 너무 강해.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데요.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통제권, 그러니까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은 거기에 만족은 자기가 통제해야 돼. 그래야 만족해. 예수님 말씀보다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여러분 강하게 자아 소리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자아의 강력한 잡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망각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좀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냥 이제부터는 그 음성대로 계속해서 관계를 발전시켜서 주를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더욱더 명확하게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다른 데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 음성 듣고 따라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들은 그래요. 목자가 다 알아서 푸른 불밭 또 쉴만한 물가 적당한 꼴 다 준비시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세요? 목자는 절대 양들이 상하지 않도록, 양들이 당하지 않도록, 양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양들이 영원한 영광, 영생을 얻도록 목자는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따르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겸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게 잘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다 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 알아.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생각을 알아요. 우리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목자는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를 때만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믿음과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런 감사와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로 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양에게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던 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인도가 확실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 정말 폐역한 세상, 어떤 면에서 막 사기치는 자가 우글우글거리고 막 늑대처럼 삼킬자 뭐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을 그런 대상을 찾는 이런 강박한 세상에서 여러분 보호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의로우신 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 담대함을 얻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자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따르는 성도임을 우리가 이 시간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영적 주파수를 맞추듯이 영적 감각력을 살리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감각력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겸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양, 따라오는 양, 순종하는 양, 이런 양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명확하게 주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뭐 5절, 11절, 18절, 26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내가 명하는 것을 이루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은 때에 비로소 성전에서 전에는 막 세상 소리, 왕의 소리, 왕이 지명하는 것도 왕이 돕는 그런 말씀에 왕의 말에 권세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 왕이 죽자 조용히 성전에서 묵상하며 주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함께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데는 하나님이 환상을 꿈으로도 계시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은 그렇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순간이 들으면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가는 그런 듣는 관계 소통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명확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들려져야 돼요. 마음에. 어디에서요? 마음에.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내 귀에 육신의 소리를 듣는 기관이지 영적인 기관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의 귀로 뭐 들으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마음에게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확실하게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는 물론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왠지 모르게 주님의 평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바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의 음성이 뭐 물론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듣는 게 마음의 중에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마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음이, 마음에 듣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교만하지 말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이미 닫혀 있습니다. 망가진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듣는 청각기관이 지금 마음이 교만하면 지금 망가졌다는 증세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또 말씀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잘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이 이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성도는 주의 음성을 계속 듣고 깨닫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겸손한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실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려는 자라나 좀 그게 영생이 있나? 영원히 사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꿈을 가지고 왜 그렇게 관심도가 세상 소리에 자기 자아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러느냐? 내 음성을 듣고 깨달아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젊은 자들아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명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속에 강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더욱더 자주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간구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풀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절대 어떤 것도, 우리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어주시도록 하고 있으니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0: 음성을 듣는 양들은 절대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잠깐의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혹시 세상 속에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근심 걱정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그냥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순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확실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일어서는 성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그렇습니다. 한때는 들렸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둔해졌다. 그렇다면 다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신실한 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또 다 듣고 따라서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르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이 축복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 하나 더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주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로 말씀하시기로 원하는 거예요.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하여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 영생을 위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확실하게 주의 길을 가는 주님의 양이 되도록 신실한 양이 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세포교회 이금사모입니다. 성도는 오늘도 깨달음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듯 하나 정작 소중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순간들,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땅이 절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말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육신의 후패함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그 신비로운 평안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많이 오랜만입니다.
1: 네, 상원님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 아니, 자주 뵙던 것 같은데 또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한데요.
0: 네, 저는 수요일마다 왔는데 목사님께서 바쁘셨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네. 성원이 매주 오시죠.
0: 네네. 네. 오늘은 비가 참 많이 와서요. 네. 오시기가 좀 불편하셨죠?
1: 네. 생각지도 않은 비가 많이 네. 오네요.
0: 많이 아침에 많이 오더라고요.
1: 네. 네. 사모님 계신 데는 더 많이 오지 않나요?
0: 얼마 차이 안 났는데도 그렇게 화양면하고 여기하고 조금 차이 나더라고요.
1: 그렇죠.
0: 엄청 조금 많이 왔어요.
1: 더
0: 아침에.
1: 오는 것 같아요.
0: 네. 목사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이야기를 멘트를 하긴 했는데요. 정말 우리들은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1: 사모님 멘트 중에 거의 뒷부분에 우리의 육신의 후폐함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라는 네. 그 표현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다가 날마다 아침이 오잖아요.
0: 네네.
1: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듯이 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아서 아 그렇지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구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사모님한테. 네.
0: 그래요. 그런 깨달음이 좀 날마다 있어야 되겠고 정말 우리 육신은 많이 후폐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치? 우리 영은 정말 새로워지는 날마다 아침마다 정말 네. 변화되는 그러한 영의 삶이 되어야 되긴 하는데 목사님께서도 귀한 말씀을 또 아침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죠?
1: 네.
0: 우리의 삶도 새로워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네. 밤이 지나고 날마다 어김없이 새 아침을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받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모였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공간임을 오늘 소망이기도 첫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정말 무궁한 은혜를 오늘도 받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시고
0: 아멘.
1: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사연으로 올라오는 기도를 정말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 해결받고 응답받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사연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2: 샬롬,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해

0: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네네. 참 평안함 중에 있습니다.
0: 네. 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1: 네, 저는 지금 외국인 선생님 그 같이 근무를 하는데,
0: 아, 네.
1: 그분이 성함이 미첼 선생님이세요, 미첼.
0: 네네네.
1: 그 미국에서 오신 남자 선생님인데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0: 아, 예.
1: 평생 있으셨다고 합니다.
0: 아, 네.
1: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제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기도로 불면증이 고쳐지면,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하셨어요.
0: 아유, 아멘. 네네.
1: 아, 중보 기도를 꼭 부탁드리고, 이후에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계셔요.
2: 네.
1: 네.
2: 네.
1: 목사님.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그 말씀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2: 네네. 감사한데 이 미첼 선생님께서 평상시에 네. 그 교회를 섬기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봐요.
1: 네. 그러니까 불신자이시고 이제 그 불교가 더 마음에 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예수님을 네. 그래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제가 불면증 없어지 기도하겠다 했더니 기도로 고쳐지면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2: 그래요. 또 하나님은 또 이분을 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우리가 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2: 우리가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미첼 선생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면증으로 네.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0: 아멘.
2: 하나님을 아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첼 선생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2: 정말
0: 아멘.
2: 해가 지면 잘 단잠을 잘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미첼 선생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체험하고 깨닫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2: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1: 아멘.
2: 하나님 우리 집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0: 아멘.
2: 우리가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단잠을 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미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 기회가 영혼 구원의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사님
1: 감사합니다.
0: 이제 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꼭 다시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회 같이 가면 꼭 말씀드릴게요.
0: 네. 다시 한번 연락해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도 기도 사연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사연 주셨습니다. 9703번님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김창근 과장님의 아내 이지원 집사님이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이지원 집사님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호흡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지원 집사님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2: 아멘.
0: 아, 네. 우리 극동방송국에 근무하셨던 김창근 과장님의 아내 이지원 네, 집사님을
2: 이지원
0: 위한
2: 기도사.
0: 네.
2: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이끌고 계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2: 김창근 과장님의 아내 되시는 이지연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응급실에 계셔서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의 원인을 아시는 아버지, 병의 치료 방법을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 병의 근원까지도 없애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2: 인공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우리 이지연 집사님에게 놀라운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노니 병에서 나음을 얻을지어다
0: 아멘.
2: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아버지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0: 헌신하며 그렇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이지원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간에 수고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그간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8012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동우 집사입니다. 유찬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번의 뇌종양 수술과 20차례 넘는 항암 과정에서 골수가 많이 약해져서 항암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골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 초등학교 3학년이군요.
2: 3학년 때부터 네. 3번의 수술과 20번이 넘는 네. 항암 과정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려주셔야만 회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동호 집사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찬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번의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수가 약해져서 항암 치료가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골수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치료 과정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한 영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뇌종양 수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루만져 주시면 깨끗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유찬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유찬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아, 예, 목사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은 몇 살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7997번님입니다. 저는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립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더 떨립니다. 가슴도 뛰고 목소리가 떨려 자신감이 없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이 기도 내용을 볼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시겠죠? 그러겠잖아요. 교회 다니시면 새벽 예배 시간이나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나가셔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네.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스스럼 없이 내 음성을 발할 수 있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라고 제가 가슴에 딱 와 닿네요. 그 외에는 큰 소리로 말할 데가 없습니다. 네. 기도 시간에 나가셔 찬송가 소리 나오고 막 찬양대 소리 네. 나오고 그럴 때 그때 내 기도 소리 옆에 사람들한테 안 들리거든요.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 떨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봉사를 위한 기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다 가지고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이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으로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가 떨리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낯선 사람 앞에 서면 더 떨려서 정말 왜 그런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가슴이 뛰고 목소리가 떨리고 자신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목소리가 열리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말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도 큰 소리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도 큰 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소리가 떨리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이어지는 사연은

0: 9134번님입니다. 하나님, 손녀 하엘이 눈 외사시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네.
0: 아, 네. 예. 외사시. 예.
1: 사시가 있어서 네. 한쪽으로 쏠리는 네. 사시인가 봐요.
0: 네.
1: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녀 하엘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사시가 돼서 정말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치료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장님도 눈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갖 병을 다 고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눈이 정상이 될지어다.
0: 아멘.
1: 온전히 아버지 앞에 정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엘이가 되시고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회복시켜 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견고히 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부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찬양이 오늘 성령의 비가 밖에 내리는 것처럼 충만히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전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아, 네네. 아, 먼저 그럼 익명으로 사연 주신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회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IMF 부도 이후에도 지켜주셨는데 다시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비 오는 가운데 부산과 여수를 오고 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되 믿지 않는 직원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1: 네. 아, 네. 정말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직분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신 분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고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회사를 위한 간절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과 권사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IMF 부도 이후에도 회사를 지켜주신 그 은혜로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회사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손길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 주님 영접하지 않는 직원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입술로 찬송하게 하시고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늘에 신령한 복이 넘치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심을 받는 회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회사가 더욱더 번창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에 문을 두드리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2: 네.
0: 그래요. 오늘도 이제 전화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아, 예. 저기, 한 20년 전에 오른쪽 다리가 사고가 났는데.
0: 아, 네.
2: 좀 들어가지고 이게 좀 다리가 좀 그래가지고 통증도 좀 있고요. 서 있는 것도 좀 불편해요. 그리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양치하는 것도 힘들고.
0: 아, 그렇군요.
2: 하는 것도 힘들고.
0: 네.
2: 예, 힘이 들어가지고 물리치료도 받아서 그때뿐이고 해가지고 기도의 문을 두드렸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정말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또 이렇게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기도 사연은 들으셨고요. 목사님과 대화.

0: 해보십시오. 네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네. 아, 20년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네요.
2: 20년까지는 아니고요. 예. 고통이 있는 지는 한 10년 됐어요.
0: 아, 네. 아,
1: 사고는 20년 전에 났는데.
2: 네, 이제 그게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1: 네네네. 아, 그랬군요. 알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인데 더 다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2: 네.
1: 그래, 우리 같이 정말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모든 치료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20년 전에 원치 않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여러 가지 다리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서 있기도 힘들고 양치하기도 힘들고 행동하기가 거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소망기도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픈 다리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0: 아멘.
1: 주님의 마르지 않은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건강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 아멘. 정말 다리에 힘 주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온전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신앙도 견고해지게 하시고 가정도 견고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2: 아멘. 감사합니다.
0: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0: 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2216번님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안정된 안압, 온전한 시신경, 밝은 시야, 시력으로 검사 진료 마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네네.
1: 216번은 또 눈이,
0: 네.
1: 너무 불편하셔서, 정말 눈 불편한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0: 그럼요.
1: 우리 같이,
0: 네.
1: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16번의 이 성도님은 정말 시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은 검사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의 손길로 우리 귀한 분의 눈을 만져주셔서 안압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시신경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밝은 시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시력검사 또 시력치료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밝은 시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신경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밝은 눈으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고 밝은 눈으로 성경 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 네. 이번에는 0717번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 가게를 옮겨야 합니다. 주인분이 가게세를 올려주지 않을 거면 나가라 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좋은 건물, 좋은 주인분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이전으로 힘들지 않게 하소서.
1: 아멘.
0: 아, 요즘 이게 장사들이, 네. 잘 안 되잖아요.
1: 네.
0: 또 가게세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겠어요.
1: 네. 이렇게, 네. 기도 요청하신 것으로,
0: 네.
1: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사하시는 분인데 주인분이 가게수를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피치 못하게 가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야 할지 정말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밝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의 가게를 어디로 무엇으로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좋은 건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좋은 주인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게 이전으로 힘들지 않게 영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기도 요청을 한 기도 믿음의 기도

0: 기도를 우리 하나님 보셔서 응답받는 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네 다음 사연입니다. 6619번님입니다. 다음 달에 회사를 옮기는데 실적을 못 맞추면 급여 환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맞추도록 능력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아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의 길도 열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실적을 맞출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에는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받은 급여를 환수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실적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분의 손길에 하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듣는 것 보는 것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행하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실적, 좋은 실적, 급여를 환급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버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더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회사를 옮기는 상황에서도 정말 인정받게 하시고,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아, 저런 회사도 있는가 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네, 말씀 주셔서요.
2: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 기도 모임 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한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회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북촌교회 신창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전남 동부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행복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경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경제, 특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여수 산단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이 전국에서 소문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관광객들도 올 수 있도록 또 하여 주시옵소서. 전남동부 지역 목회자들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진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우리 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이 다음 세대 학교선교연합사역을 전국 교단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손을 맞잡습니다. 두 기관은 다음 달 5일 안양 세종학교회에서 열리는 제1회 백석총회 학원복음화 세미나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학교 공식 절차 내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 지역교회와 연계하는 사역 모델을 본격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백석총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단과 신학대학원, 지역교회를 연결한 선교 생태계 구축 방안과 실제적인 전도 사례들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600여 개 학교에서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운동은 믿는 학생 중심의 기존 기도 모임과 달리 비신자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주최 측은 지역교회가 인적 자원과 시스템을 전제 조건 없이 지원함으로써 사역의

지속성을 높이고 풍교하는 학원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구역 내 교회 등 종교 시설이 토지만 대토받고 건축비는 알아서 부담해야 했던 법적 불이익과 갈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아가페 교회 건축위원회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0: 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조합 측으로부터 토지만 제공받아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해석을 통해 주택법 시행령상 종교시설은 주민 편의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설과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가페 교회 이은재 장로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전국 교회와 종교시설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과의 소송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예배당이 전소됐던 경북 안동의 한 농촌교회가 각지에서 답지한 후원으로 재건된 뒤 받은 사랑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환원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 소속 안동 달마을 추월교회는 최근 새 예배당 헌당을 앞두고 11평 규모의 임시 예배당을 어르신들을 위한 원적외선 사우나와 카페를 갖춘 달마을 힐링 쉼터로 꾸며 지역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영기 담임 목사는 고령화된 시골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고향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치유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장로의 제안으로 쉼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배당을 세운 지 석 달 만에 발생한 화재로 차량이 전복되는 등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목사는 전국교회와 구호단체의 교단을 초월한 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달마을 추월교회는 오는 25일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한편 향후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선교 사역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여성 근대 교육과 선교의 요람인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 정신으로 걸어온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화여고는 어제 서울 중구 이화박물관에서 약하니 힘되고 어둠의 빛되자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막하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항일의식을 일깨운 서광진 선생의 친필 교과 액자 등 미공개 유물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전시회에서는 3.1운동에 참여했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명예 졸업장과 수영자 기록카드를 비롯해 농촌 봉사와 소외 이웃 섬김에 앞장섰던 소녀 선교회의 활동사진 등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이영미 교목은 이번 전시가 지나온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첫 마음처럼 시대의 약자들을 품었던 믿음과 섬김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독백처럼 낭독되던 시편 교독문을 초대교회의 예배 찬양 전통으로 재해석한 시편 교창송 봉헌 예배가 열렸습니다. 서울 바하합창단은 지난 17일 서울 광성교회에서 한국 찬송가 개발원장 문성모 목사가 작곡한 시편 교창송 발표회를 선보였습니다. 시편 교창송은 선창자와 회중이 말씀을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음악 형식으로 반주와 화음을 최소화하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서로 마주보며 화답하던 안티폰 전통을 현대적 선율로 구현해낸 것이 특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1도, 순천 광양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절망은 없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한 최규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1968년 5월에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한국 민간 의료보험의 효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사회운동가였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바람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의 그를 본 사람들은 피했고 수십 번의 많은 수술과 아내의 죽음 등 절망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않았습니다.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는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바뀌었는데요. 간질환자를 위한 장미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버트회를 설립하고 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창립이사, 대안학교인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매년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환경운동, 장애인 인권운동에도 앞장서는 등 한평생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감사와 긍정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인생이 견고한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감사와 긍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 우연한 일이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런 모습과 기억이 있어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막힘없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회복은 인간의 심리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털고 오히려 진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시편을 통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둘람굴은 사실상 다윗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한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그러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이 가족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협 속에 있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의 통치 아래 환난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다윗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원래 어느 집단이든 지도자나 통치자가 올바른 모습을 갖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자, 원통한 자가 많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모인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에게는 뜻하지 않은 큰 짐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의 다음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 속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피신해온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무리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집단의 우두머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들으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에서 한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요, 보위부나 안전지도원 같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1: 네. 네,
0: 최근에 양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1: 북한의 여성들이 남자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0: 네.
1: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던 여성들이 집안에서 경제활동을 주로 했었잖아요. 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시각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0: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뭐 요즘 세대는 맞벌이가 거의 필수일 정도로 남녀의 경제력이 서로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북한이 뭐 점점 자본주의화돼가고 또 경제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도 북한의 뭐 젊은이들도 이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 건강한 가치관으로 행복을 읽어가는 사람, 경제력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 또 서로를 아끼고 위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리 임팩트입니다.

0: 생방송 OFD의 오늘의 첫 찬성이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리 임팩트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아래의 가치를 잘 담아가는 담아내는 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기도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0: 그럼요.
1: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도 받아보고 있잖아요. 수원에서도 고흥에서도 그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
0: 네.
1: 단비를 풍부하게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에도 일용할 양식이 잘 자라서 풍부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5319님 주셨어요.
0: 오늘 남부지역에는 최대 150mm 그리고 뭐 서울 수도권 중부지역에는 100mm 정도의 비 소식이 있는데 비 피해가 없기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농작물 수확도 뭐 돼야 되고 열매가 맺혀가야 되는데 혹시나 비바람에 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릉에서 학교 청소원 분이시래요. 2711님 방송 들으면서 찬양 따라 부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1: 비 오는 날 평택에서도 출첵합니다. 요즘 새로 출근한 곳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이 네. 많은 시간이시라고 3201님도 주셨어요.
0: 사실 이 새롭게 일하는 곳 때문에 또 일이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건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 고민이 많을 텐데
1: 네.
0: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맞은지.
1: 맞아요.
0: 자 그리고 교회 가서 출석하고 또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라 오전에 예배 드리셨나 봐요. 촉촉한 비가 봄 가뭄을 해소하네요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1: 이 단비를 반기시는 분들도 참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출석 인사를 나눠주실 때 또 선물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2284님께 그 첫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와 그래요.
1: 두 살의 딸과 점심 먹고 후식 먹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 육아 중에 너무 힘드신 와중에도 또 극동방송 함께 해주시고 비 오는데 집에서 둘이 찬송 들으니 더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0: 야, 행복한 시간들 또 북녘땅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행복해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전라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인천에서도 출석 체크를 해주고 계시네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지역도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수요일입니다. OFD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또 북방 지역에서 극

0: 공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축하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관웅 목사님의 찬양 오랜만에 저희가 이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함께 하시고요. 한 표 차이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0: 올해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처럼 흐리고 비가 내릴 때는
1: 네.
0: 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살짝 역력화되면서도 오늘 또 복음통일 또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또 출석 체크가 참 많으십니다. 아우 감사해요.
1: 네. 또 뭐 3696님도 보내주셨고 8408님도 네. 보내주셨고
0: 여수에서 목포에서 성경 필사하고 또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공주에서도 오셨어요. 또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선교사님 세 분과 탈북민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8408님도 주셨는데요. 잊지

0: 않고 기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차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네,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알쏭달쏭한 북한의 표현이 하나 나와요. 언젠가 또 복음 통일됐을 때 우리가 쓰고 들을 이야기할 그 표현이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이 신혼부부의 대화 후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도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아파.
3: 어머, 다쳤나요? 아유, 여기 테이블이 그대로 있었는데 못 봤어요.
4: 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또 다쳤지? 아우, 아파.
3: 아니, 그러게 왜 자꾸 헛덕댈 겁니까? 아유, 다 큰 어른이 정말.
4: 아, 내 턱이 뭐? 아, 또 무슨 말이야, 자기야.
3: 헛덕대고 다니니까 다친단 말이에요. 좀 천천히, 진중하게. 안 그럼 또 다쳐요.
4: 아, 그만 좀 해, 자기야. 나 진짜 아프단 말이야.
3: 아휴, 됐어요. 아무튼 이제 헛덕대지 마십시오. 다 큰 어른인데.
4: 알겠어. 이제 정신 똑바로. 됐지?
0: 큰 어른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쳤어요.
1: 아이고.
0: 이제 이런 경우 많은데.
1: 네.
0: 저도 그렇거든요. 뭐 문지방에 닿는다, 그 다친다든지 갑자기 모서리에 이렇게 찢는다든지 뭐 이런 일 많잖아요.
1: 네. 네.
0: 자, 오늘 헛턱대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 허둥지둥대다.
0: 허둥지둥대다. 좀 급하게 행동했다 이런 의미죠. 2번.
1: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0: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뭔가 비슷한 뜻 같죠? 우리 지현 씨도 정답 이거 맞아요? 라고 놀라서 그랬는데.
1: 오늘 뭔가 그 대화 흐름상도 그렇고. 네. 헷갈려요, 이거.
0: 그렇죠?
1: 네.
0: 자, 허턱대다는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는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실수도 더 많아지고요. 다시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무 생각 이렇게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모서리에 찍기도 하고. 네.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깐깐하기들이 그렇게 우는 거잖아요. 부딪혀가지고.
1: 또 이게 어감상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0: 네.
1: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턱대고 하면은 안 될 때가 많아요.
0: 맞습니다.
1: 무턱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하고 해야 되는데.
0: 네.
1: 물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0: 네.
1: 그렇게 불도저처럼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신 계획대로 무턱대고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지금 1번 허둥지둥대다, 2번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근데 오답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급한. 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이 사람이 급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무턱대고 했을 때 벌어진 그런 다치는 뭐 상황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헛턱대다 어떤 뜻일지 여러분 급하게 보내시면 오늘 틀립니다.
1: 저희가 샵 1069번으로도 받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네. 통해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플리케이션에 그 정답률이 한 80% 90%는 넘거든요.
0: 네, 그렇죠.
1: 오늘 지금 거의 반반이에요.
0: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여러분 급하지 않게 심사숙고하십시오.
1: 그렇죠.
0: 헛턱대다 1번.
1: 허둥지둥대다
0: 2번.
1: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0: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무턱대면 안 되겠죠.
0: 안 됩니다.
1: 무턱대고.
0: 그러면 실수도 많고 다시 보내야 되고 민망한 상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0: 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이제 창문을 항상 밤, 여름,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3: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형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0: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 1990년대부터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청취했던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를 우연히 맞추면서 극동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듣다 보니까 극동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를 뜻하나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일부러 라디오를 사서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1: 예, 네, 맞아요.
0: 근데 그 라디오를 구입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해외라 해도?
1: 맞아요. 저희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도 갔지만은요, 이런 그 노동기를 산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도 그 노동기를 군사회안전부 안전부에 가지고 가서 통신과라는 거 있습니다. 그 통신과에 가면 주파수를 고정시켜줘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도 이제 일제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녹음기가 제일 많았나 봅니다. 소니라고 하는 그런 녹음기로 해가지고 생기면 이제 그 대한민국 방송이나 또 다른 이제 이상한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군 안전부 통신과에 가져가면 그 주파수를 북한 방송 하나만 들을 수 있게끔 라디오를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외는 그나마 이제 그거보다 조금 통제가 더 심하다고 보여야죠. 보위부 사람들이 감시를 하지만은 라디오 고정 채널을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해서 사면은 보위부 사람들이 감시라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침실 주변에 와서 좀 서서 듣고 가다던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머리 상이 어디론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 사람 붙여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죠. 그냥 노동기 해소하고 불에 쳐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불에 쳐가지고 이제 주파수 맞춰놓은 상태에서 체포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 부담적으로는 많아요. 녹음기를 사도.
0: 그러면 사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보위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와서 그냥 저희 침실에는 보위부장도 오고 보위부 종합지도원도 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은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쪽으로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은 이제 뭐 장군님 좋아하는 뭐 이 음악이나 틀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했어요.
0: 한 방에서 몇 명이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1: 한 명의 러시아 그 나온 분들 보면은 뭐 일곱 명씩 숙소하고 있는 부분들 있고 또 두 명씩 있고
0: 네.
1: 또 저는 그냥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독방에서 살고 친구들이나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자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2인 침대지 생활은 혼자서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창문에는 담요를 칩니다.
0: 네.
1: 밖에 이제 그거 흘러나가지 않게끔. 물론 극동 지방이라 이렇게 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긴 했지만은 그러다 해도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밭에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0: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거의 내놓고 듣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일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근데 한 번 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만약에 불이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듣고는 주파수를 훔크러 놓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근데 주파수를 이제 10시 이상 되면은 주파수를 자체를 맞춰놓고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0: 좀 잘 잡혀요. 다 잘 잡히고 하면 그때 이제 듣느라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항상 들키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제 담열 치고 이제 문도 두 겹으로 잠그고 그쪽으로 중독이 왔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자꾸 국동방송 들으면은 좀 뭐 종교와, 처음에 제가 듣던 종교와 인생,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나오고 찬양 후렁곡 나오다가 또 멈췄다 이제 말씀 나오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많이는 못 듣고 2, 3분 듣고 꾸고 또 바깥에 좀 감시를 하다 또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중독으로 빠졌습니다.
1: 기억에 나는 찬양이 있으세요?
0: 찬양 그때
1: 가사라든지
0: 가사 보면은 예, 빈들의 많은 풀같이 그 찬송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가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0: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이제 일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고 또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그 노래 속에 좀 무인가 그걸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성 들은 게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걸로 해서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1: 가사도 그렇고.
0: 네. 그 곡이 북한에서는 그냥 뭐 경쾌한 음악 하면은 뭐 3대 부자를 이제 찬성하는 찬성과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는 음악도 좋고 이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 들을 때.
1: 근데 이렇게 새벽에 들으려면 자정부터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12시부터. 예. 근데 이게 위험부담이 뭐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음날에 어쨌든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 나가셨으니까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단
0: 맞아요.
1: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더듬으면서 그러다 나면 이제 한 4시까지 이제 앉아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그때 한국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한 3개 정도 나오고 하면 요거 조금 더 적은데 두드면서 꾸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나면 4시가 되면 자면은 7시면 이제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작업지시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막 야속이었어, 잠이. 야서 다시는 안 듣는다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했는데
1: 피곤해서
0: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침실에 TV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네. 분들이 이제 와서 저녁에 되면 이제 그 TV 시청하고 비디오 요크 북한 영화 보고 다 청소하고 가면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에서 TV 볼 때는 저는 자고 가면 이제 그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방도 청소하고 가면은 이제 대강 청소하고 가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난 자하고 누웠다가도 다시 이제 낮에 생각에 낮에를 꺼내놓고 이제 다시 또 주파수를 찾고 막 짜증나게 앉아가지고 주파수 훔쳐놨다 찾기가 단파 중파로 이었다가 해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면서도 번진 날도 있지만은요 특별하게 이제 뭐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간다던가 뭐 네. 하면은 주파수를 훔쳐놓고 그냥 꺼내지도 않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1: 털쳐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지 하면서 헝클어놨다가 다시금 찾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중독이셨네요. 근데 이게 극동방송을 처음 그렇게 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오락성, 흥미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네. 지금 거의 이제 외화벌이 층에서도 뭔가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네. 쪽에 네. 가까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상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으셨을 거고
0: 맞아요. 저희는 네. 27살에 이제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파견돼 나왔는데 대부분 다 당원들이 와요. 당원들이 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비당원으로 와가지고 94년도 입당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0: 그러면서 이제 보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방송을 두드면서 이제 너무 국동방송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너무 좋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네. 말이지만은 말 한마디에도 진짜 각도가 서고 믿음이 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1: 러시아에 나오기까지도 북한에서 27살 20여 년 동안 받으셨던 어떤 사상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새벽녘에 주파수를 맞추시면서 들으셨던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를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여정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듣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

0: 천천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1: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차기 퀴즈 정답은요?
2: 오늘의 정답, 아, 힌트를 드렸어도 이게 네. 오답자가 참 많네요.
1: 많았어요, 오늘. 맞아요. 헷갈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답은요?
2: 그래서 정답은 허턱대다의 우리말 표현,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1: 맞아요.
2: 입니다.
1: 허둥지둥대다. 아까 그 꽁트에서 다친 것 때문에 허둥지둥대다라고 아마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2: 네.
1: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행동하다가 다치거나 다시 해야 되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힌트 드렸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2: 1번 허둥지둥대다요 하시면서, 아이고, 항상 집사람에게 허둥지둥대서 혼나고 삽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는데, 네. 아니, 사실 허둥지둥대다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도 혼나기 마련인 게 맞죠. 헷갈리셨을 것
1: 항상 혼났나요? 네. 7034님 문자 처음 주셨는데 정답 2번 임신 27주차 임산부입니다. 축하합니다.
2: 아, 축하드려요.
1: 우리 아이를 품고 있으니까 제가 허덕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상을 살고 있네요.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뱉으려고 노력합니다. 태교를 그렇게 좀 잘하고 싶은 거죠.
2: 네.
1: 좋은 말만 하고.
2: 맞아요, 맞아요.
1: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품으시고 순산하실 때까지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 허턱대고 1번이라고 보낼 뻔했어요. 2번 하시면서, 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정답 맞춰주신 0171님도 계시고요.
1: 네, 마산에서 비오는 날에 집안 청소 중입니다. 1229님 감기 몸살로 힘든데 아무 생각 없이 청소까지 하니까 몸이 힘들어요 하셨는데, 아유,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쉬엄쉬엄 하세요. 아셨죠?
2: 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3473님 뭔가 이렇게 통달하신 게 아닐까요? 딱 보면 딱 바로 알고.
1: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로 순종하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링크가 있는 답장 우물정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하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링크 받으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기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끝 찬송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 기도 모임 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0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작은 일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하나, 누군가의 미소 한마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수는 어제 저녁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내리는 단비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동엔 불편함이 있겠지만 초봄에 내리는 봄비는 단비가 아닐까요? 최근엔 날씨가 더워지고 있었는데요. 또 비가 온 뒤엔 맑고 청한 날씨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비가 내리는 계절, 봄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이 찬양 어떠신가요? 김준희의 음성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날씨는 어중충해도 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흐린 날씨에는 사무실에서 사무실

0: 대신 날씨가 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해지는 최근에 좀 오프닝 때도 잠깐 나눠드렸지만 좀 더 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비가 와서 좀 많이 날씨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0782님께서 비가 내려 쉽니다. 비가 내리니까 쉰다고 하십니다. 네. 고흥에서 살고 계시고 우리 0782님 앱을 통해서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거든요. 고흥에서 살고 계시고 농산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에게 따로 농산일을 하신다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가끔씩 사진을 올려주시고 하실 때 보면 네. 그래서 오늘 비가 오니까 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승차니까 행복하다고 또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고 또 극동방송 애청해주시고 고맙습니다. 1634님께서 또 샬롬 순천에 있는 듯 순천에도 비가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아니 장마인가요? 이렇게 갑자기 비가 이렇게 이틀 동안 내리는 건 너무 반칙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농산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비가 좋은 거겠죠? 너무 그래도 적절한 때에 이렇게 쫙 와주니까 또 가뭄은 아니지만 또 좋은 비라는 생각이 단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1634님 반갑습니다. 또 828229 8229님께서도 오셨고요. 드셔왔습니다. 출석 체크 문자 해주셨고 9396님께서도 출석 체크 해주셨고 9821님께서도 비오는 날이 오히려 차가 덜 밀려서 이동 스트레스는 덜합니다. 예, 또 이런 장점도 있네요. 비가 오니까 이동하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또 이렇게 차가 안 밀린다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장점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또 봄이 돼서 차가 좀 이렇게 꽃가루가 날려서 좀 세차를 해도 금방금방 먼지가 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날이면 세차를 안 해도 뭔가 세차가 되는 하지만 또 어제 세차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세차하면 비가 오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차만 하면 비가 옵니다. 네, 좀 마음 아프죠.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우리 일상의 삶 사소함 또 그리고 평범함 속에 즐거움을 함께 찾아가는 2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도 오늘 준비를 했고요.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가면서 이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립니다. 성경 퀴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것은 무엇일까? 좀 난이도를 최근에 좀 올렸더니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았어요.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이렇게 잘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신데 오늘 난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보기를 안 드려도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것. 이거는 정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게 이겁니다. 네. 그렇죠. 보기 드릴게요. 1번 핸드폰, 2번 비가 내리니까 빗물, 3번 물맷돌, 4번 돈. 다시 한번 보기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것은 무엇일까? 1번 핸드폰, 2번 빗물, 3번 물맷돌, 4번 돈. 정답을 아시는 분 샵샵9750번 우물정 975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가 부과됩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모찌 선옥시에서 딸기모찌를,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선물 협찬 추가로 더 소개해드립니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오육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10만원 상품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정답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운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빗길 운전이 또 뻥뻥 차가 뚫려 있는 길도 있지만 위험이 있죠. 네, 사고가 난 순천 조리동 빗길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하시는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안전운전, 네, 그냥 뭐라 할까 예고 없이 예,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안전운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할까요? 차량 간의 이동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돌발 상황을 미리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차 간 거리를 안전 거리 유지를 잘 하는 것이 아닐까. 아, 제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급한 길이라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안전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이번에 함께 하실 어노인팅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라는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래된 찬양들을 오늘 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기쁨과 관련된 주제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가 뭐 스스로 기뻐할 수 없죠. 하나님이 힘주실 거고요. 우리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쏙쏙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는 이런 찬양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생각도 좀 나지 않나요? 이런 찬양 들으실 때 옛날에 내가 정말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런 추억들도 생각나실 듯한데 오늘 그런 찬양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준비한 찬양은 해 뜨는 데부터라는 찬양을 이어드릴 거고요. 키모키모키의 음성으로 함께 할 텐데 이 찬양도 많이 들어보신 찬양일 것 같아요. 네, 이 찬양 듣고 오신 후에 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두시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8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 듣고 계신가요? 내리는 비와 같은 나의 마음의 날씨일지도 모르나 우리가 항상 환경에 지배받기보다는 환경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라고도 하지만 또 저는 여기에 플러스로 곡조 달린 선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올려드리는 이 찬송 소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우리 9821님께서 오늘 퀴즈 문제 들으시고 난이도가 너무 극과 극이네요 하시면서 쉽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또 앞서 멘트를 좀 드릴 때 세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세차는 비 올 때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 네. 세차는 빗물에 그냥 하는 거라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비가 올 때는 뭔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씻겨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운전 또 이렇게 차에 앉아서 비를 맞는 건 아니지만 뭔가 빗소리를 들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상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비를 맞이하면 아무튼 비가 올 때 차 안에서 또 라디오를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한다면 더 좋고요. 내일은 그렇게 이 시간 함께 보내시는 줄 믿고요. 오늘도 비는 오지만 즐거움과 또 기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1778

님께서도 귀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오늘 907님 지각하셨지만 또 어제도 또 어제도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렵게 참석을 못했지만 또 이렇게 문자까지 남겨주신 거 제가 잘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새싹으로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세요. 3174님께서 또 정답 함께 참여하시면서 오늘 인사도 이렇게 해주셨고요. 1311님께서도 처음 오늘 2시 왔습니까 방문해 주셨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도 안부 인사도 이렇게 예, 문자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4620님도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새싹으로 오늘 새신자예요. 제 방송에는. 네, 교회는 늘 다니시는 분이지만 제 방송에는 처음 오신 손님이십니다. 우리 4620님도 오늘 오랜만에 들으니까 조여라고 하셨는데 듣다가 안 들으시다가 오늘 들으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으셨다고 자주 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에 아주 쉽죠? 골리앗이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게 퀴즈 문제고요. 문제만 봐도 맞추실 것 같은데 보여드립니다. 1번 핸드폰, 2번 빗물, 3번 물맷돌, 4번 돈. 네. 다시 한번 문제 보기 드릴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건 뭘까요? 1번 핸드폰, 2번 빗물, 3번 물맷돌, 4번 돈.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힌트를 살짝 드린다면 가장 뭐랄까요 단단한 거 잘 깨지지 않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네, 그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빗물, 물맷돌, 돈 이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음에도 네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것 같고요. 또 정답 오늘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치엘로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601님께서 광양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아, 많이 비가 많이 오네요 하시면서 또 문자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문자 참여하는 방법 안내를 잠깐 어디로 주시면 되냐면요. 네, 아까 문제를 드리고 번호 안내를 드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아, 특별히 극동 방송 앱이 있는 거 아시죠? 뭐 핸드폰에 설치하는 앱 스토어에서 극동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설치하시면 우리 또 들어가면 우리 극동 방송은 전국 13개 지사가 있거든요. 그 13개 지사 중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선택하셔야만이 두시왔습니까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공짜입니다. 공짜로 무료로 문자를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0570님께서도 빗소리가 너무 좋은 오후입니다. 네, 빗소리가 너무 좋은 오후입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 문자가 왜 이렇게 좋죠? 너무 좋다라는 마음이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답으로 참여해주시는 1404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찬양 또 이어갈까요? 강찬의 음성으로 우리 승리를 해 하자라는 의미에서 승리하자라는 의미에서 승리자라는 찬양으로 이어드립니다.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합니다. 3번. 네, 3번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어떤 분은 물맷돌 5개라고도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물맷돌 5개가 맞나요? 물맷돌 5개라기보다는 개수보다는 취할 때는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나 또 이렇게 한 방에 쓰러뜨린 거죠. 아,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또 그렇게 쓰러뜨린 거 아닐까. 사실 물맷돌로 어떻게 장수를 쓰러뜨리나요? 네, 그렇죠. 물론 뭐 다양한 추론도 하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삶에 어떤 골리앗이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노라 그렇게 담대히 외칠 때 굳이 물맷돌이 필요 없어도 쓰러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강적은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찬양 신청해 주신 분 계신데요. 우리 7904님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선물은요. 3174님 그리고 1311님 4620님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세 분을 선정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오신 분들 3174님 1311님 4620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찬양 이어드릴 거고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형식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격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때로는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한 현실과 힘듦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결론으로 함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조에 거의 끝날 즈음, 곧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엉망이었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4절에서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네 사회를 봐도 참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고, 사람이 먼저라고 해놓고서는 또 사람을 너무 쉽게 이용하고 버리죠. 각계 지도자들이 온갖 비리와 거짓에 연루되고,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이용해 잘 빠져나가죠.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더해갑니다. 수년간 정규직 채용 약속만을 믿고 박봉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정식 채용을 며칠 앞두고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에 임원의 친인척 자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을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부정하고 음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큰 소리치며 당당하죠. 갑질, 중독, 동성애, 낙태 등등 오늘날 회자되는 뉴스나 단어들을 듣노라면 그 단어의 질이 점점 죄의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의인들은 더 답답하고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더 손해보고 더 피곤하고 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강요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냐고. 저 사람 언제까지 저렇게 두실 거냐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는 한 거냐고 다시 묻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인데요. 하박국도 동일하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도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침묵,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의 침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아들의 외침에 우리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등 신앙에 굵직한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속되는 고난과 답답함과 침묵의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만큼 더 깊고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이 불만 섞인 항의성 기도,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는가요? 그러고 보면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잠깐 감정에 북받쳐서 화가 나서 들이받고 쏟아버리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0: 한계 상황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리면서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시기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하는 하박국을 왜 나무라지 않으셨을까요? 무례할 정도로 달려드는 하박국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응답하셨을까요? 왜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하박국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속이고 날마다 불합리한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죽었는지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썩은 내가 진동하고 내 코가 불편하고 내 삶이 불편해야만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삶 아닙니까?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냥 내 가정만, 내 자녀만, 내 교회만 평안하면 되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묻는 사람, 따지는 사람, 이 아픔을 끌어안고 울며 부르짖는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박국이라고는 이름의 뜻이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씨름을 연상합니다.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하박국이라고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두운 때, 가장 어려운 때는 거대한 문제가 닥쳤을 때가 아니라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오랫동안 내 삶을 짓누를 때가 아니라 그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인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긴 영적 어둠을 끝낸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어있는 사무엘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구약의 긴 침묵기를 깬 사람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규하듯 외치는 세례요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반대로 나는 얼마나 이 문제를 껴안고 울며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머물고 계십니까? 씨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울며 깨어 기도하는, 그 문제를 온몸으로 껴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휴일입니다. 5월인데 여름 같다, 아이고 덥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모처럼 대지를 시키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기분이 좀 다운될 수도 있는 날인데요. 이 시간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우리 기분을 업시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이 시간에 우리 새깨라의 전화 연결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이 시간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좋은 선물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시면 좋은 선물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도전이라고 두 글자 샵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 수신 문자, 전국 어디서나, 네, 이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 자,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마구잡이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는데, 거기서 여보세요 받으면 제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학교 종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딩동댕입니다. 이러면 선물입니다. 예. 학교 종이 땡땡땡, 반대편에서 어서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짧게 부르시면은 정답,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앱에서도 도전이라고 보내셔도 제가 더해서 딱 선정해서 전화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도전 도전 도전. 자, 이분들 가운데서 일단은 가장 먼저 전화, 아니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 선정은 제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주셨어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내 영혼이
1: 은총 입어 중한 지진 벗고 보니
0: 와
1: 어머
0: 와 축하드립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바로바로 바로 그냥 뭐 고민 없이 바로 나오시네요.
1: 네.
0: 오늘 문자도 가장 먼저 보내셨어요.
1: 아, 응? 방금 저희 아기가 깨가지고
0: 예
1: 같이 도적도적 하는데 딱 귀에 꽂혀서
0: 와 어떻게 바로 이렇게 아기가 방금 깼어요?
1: 네, 지금 놀고 있어요.
0: 아, 아기가 몇 개월입니까?
1: 이제 18개월이야.
0: 18개월. 어디세요? 네. 지역이요?
1: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0: 노원구 월계동에서?
1: 네.
0: 아기 키우면서 극동방송 이렇게 잘 듣고 계시나 봐요?
1: 저희 집엔 24시간.
0: 24시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본인 좀 소개 좀 가능하세요? 뭐, 이렇게,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출석하는 교회라든지, 뭐, 가족 소개라든지요?
1: 저는, 월계 순복교회 다니고 있고요.
0: 예, 예.
1: 그냥, 집사로, 예, 다니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지금 아기하고 둘만 있어요?
1: 네. 아, 큰 딸이 중학생.
0: 큰 딸 중학생?
1: 네.
0: 와, 늦둥이가 태어났군요.
1: 네.
0: 큰 딸은 지금 중학생은 학교에 있고요.
1: 네,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0: 그래요. 야, 오늘 첫 도전했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선물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새끼라?
1: 들은 지는 꽤 되기는 하는데.
0: 그래요.
1: 언제라고 저는.
0: 와, 우리 옆에 우리 귀염둥이가 뭐라고 말하고 웅얼웅얼 하시네요. 자, 네.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1: 제가 선물은 귀 기울여서 들어본 적이
0: 자, 다시 한번 제가 불러봅니다.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강화삼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백인숙국 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팔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는 신랑이 열무김

0: 예.
1: 네.
0: 자, 앞으로 새끼라가 좋은 점.
1: 새끼라가 좋은 점.
0: 네.
1: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잡을 수 있게 된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새끼라를 들으시는 네. 분들이 참 많고 로고송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로고송 아세요? 네. 로고송 시장 로고송? 예?
1: 갑자기 부르시니까
0: 생각 안 나죠.
1: 네,
0: 새끼라를 들어볼까요? 그렇죠. 예.
1: 새끼라 믿고 힘내볼까요? 예.
0: 오, 우리 애청자 맞네요. 자, 우리 0642번님 오늘 남편에게도 기쁜 소식 전해주시고
1: 네,
0: 정성스럽게
1: 감사합니다.
0: 김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내 영혼이
1: 왼쪽 입어
0: 중한재진
1: 벗고 보니
0: 슬픔만은
1: 이사의상도.
0: 와, 오, 너무 탁월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18개월 귀염둥이와 극동방송 계속 애청해 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월계 순복음께 화이팅입니다. 또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도부어십의 내용은 은총 입어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교회 오늘 안 다니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도전이라고 문자 앱 메시지 주셔서 제가 여기서 딱 올라가지고 전화 드리면 바로바로 이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찬양을 이어 부르시면은 딩동댕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보내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한번 전화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을 할까요? 이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찬양이 나갈지 본인에게 전화가 올지 안 올지. 받으면 바로 갑니다.
1: 여보세요?
0: 오늘 집을
1: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0: 감사합니다.
1: 이야, 바로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0: 저 경기도 시흥시요.
1: 시흥.
0: 네.
1: 이야, 오늘 도전, 오늘 첫 번째세요? 지난번에도 몇 번 하셨나요?
0: 문자는 보냈는데 처음 됐어요.
1: 그때도 도전이라고 한번 문자 보내셨어요?
0: 네네.
1: 와, 자, 3060번님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언제부터 새끼라 들으셨어요?
0: 새끼라 들은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1: 네.
0: 전파 선교사로 작정한 지도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1: 와, 정말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해주시는 애청자시군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0: 네? 저는 꽃게장이요.
1: 꽃게장, 알겠습니다. 게장.
0: 네.
1: 게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진짜 애청자시구나.
0: 응? 네,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방학하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1: 예, 예.
0: 할 때 그 프로가 가장.
1: 예. 그 프로가 2%예요? 그 프로가 2%.
0: 네, 네, 맞아요. 그때가 가장 좋아요.
1: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
0: 지금 전국에서 다 듣고 있을 텐데.
1: 예, 예.
0: 극동방송에 저희 교회 그 성도들도 많이 듣거든요.
1: 네, 네.
0: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와서.
1: 네.
0: 이제 출근 준비하다가.
1: 네.
0: 오자마자 틀어놓고. 혹시나 오늘 느낌에 될 것 같아서.
1: 느낌이 오늘 될 것 같아가지고.
0: 네. 예. 한번 보내봤습니다.
1: 네.
0: 네.
1: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0: 소개를 해야 되죠?
1: 아니, 안 해도 돼요. 만약에 혹시 부담되시면.
0: 경기 시흥시에
1: 네.
0: 그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1: 네.
0: 백옥수 권사입니다.
1: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요?
0: 네. 예? 백옥수 권사입니다.
1: 백옥수 권사님.
0: 네. 네.
1: 시흥의 행복한 교회.
0: 네.
1: 백옥수 권사님. 야, 네.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들으면은 엄청 지금 좋아하시겠는데요?
0: 예? 그럴 것 같아요.
1: 행복한 교회 행복하십니까?
0: 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1: 교회 자랑 좀 한번 부탁드려요.
0: 이름처럼요. 네. 저희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1: 네.
0: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1: 예, 예.
0: 하나하나가 다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1: 예.
0: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다니기 때문에
1: 예.
0: 저절로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1: 와.
0: 저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거의 완공을 다 됐고요.
1: 예.
0: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1: 예.
0: 새로운 성전에서
1: 예.
0: 그 교회가 많은 그 이 지역에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시흥에 무슨 동에 네, 있어요?
0: 장곡동에 있습니다.
1: 장곡동에서 지금 혹시 네. 방학생들 있으면은 우리 시흥의 행복한 교회로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0: 네, 아멘.
1: 예, 아유 우리
0: 감사합니다.
1: 백옥수 권사님.
0: 백옥수요. 네.
1: 백옥수 권사님. 네. 네. 네. 자, 또 예배까지 오늘 딱 드리시고.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네요, 진짜 우리 권사님.
0: 감사합니다.
1: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셨네요, 정말. 예.
0: 네, 네.

0: 향기로운 나무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추억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생방송 중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 문자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봤다가 아무거나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번호를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선택해서 전화를 드려서 짧은 찬양을 제가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딩동댕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 교회 잘 다니는 분들 예, 이번에 전화 통화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거의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도전 옆에 방학 중에 계신 분, 교회 방학입니다. 아니면 무교이신 분,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까지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해서 해볼까요? 야, 항상 해보면 도전이란 문자가 많아서 제가 어떤 분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인데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한번 해볼게요. 0881번님. 0881번님. 마음속에
1: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2: 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네, 옆에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혼자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혼자 운전 중입니다.
0: 그래요.
1: 오늘 수업 마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0: 수업 마치고 네네.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
1: 네, 저는 여기는 대구고요.
0: 네.
1: 저는 대구 극동방송에서 예. 또 작은 사역을 하고 있는 예. 김유환 집사라고 합니다.
0: 김유환 집사님.
1: 네, 맞습니다.
0: 환 집사님.
1: 네, 환입니다. 환.
0: 대구 극동방송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1: 매주 수요일마다 네. 오후 12시 한 20분경에 찬양 패키지라는 예. 코너가 있는데요.
0: 예, 예.
1: 그 코너에서 같이 이서연 PD하고 예. 함께 코너를 하고 있는데, 와. 지난주하고 이번주 2주 동안 지금 미국에 예. 가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녹화 방송을 하고 오늘 유일하게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퇴근길에.
0: 누가 미국에 갔어요, 누가?
1: 그 담당하는 같이 함께하는 이서연 PD.
0: PD가?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녹음 방송 했고, 와, 네네네.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도전 중에서 제가 그냥 딱 선택한 건데 또 대구 극동방송에 네. 또 이렇게 출연하시는 집사님이시군요.
1: 네, 저도 사실 이 코너를 보기가 예. 참 힘들어요. 항상 수업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0: 예.
1: 저도 딱 이렇게 처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0: 새끼라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1: 네, 네, 처음 들었습니다.
0: 야, 그렇구나. 네. 자, 아까 혹시 제가 선물 소개하는 거 들으셨나요?
1: 네, 들었습니다. 예, 예.
0: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는 김부각이 좋습니다.
0: 김부각. 알겠습니다. 네네. 와, 어떻게 그러면은 대구 국동방송에서 지금 찬양 프로그램.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코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네, 찬송과 두 곡을 항상 이렇게 네.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 작곡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코너예요.
0: 네, 우리 대구 극동방송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네, 대구 극동방송은 네. 전국의 많은 극동방송도 참 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네네. 정말 작은 곳 하나하나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0: 네.
1: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네. 사역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도 네. 이렇게 함께 동참한 지가 그리 많이 되진 않았는데
0: 예.
1: 굉장히 그것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0: 이야, 우리 네. 김유환 집사님 대구극동방송 오래도록 예, 방송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정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교회

0: 출석하세요?
1: 예, 전 대구
0: 대구
1: 서문교회에서,
0: 서문교회.
1: 네,
0: 예.
1: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0: 야, 이 찬양을 잘하시는구나.
1: 네.
0: 찬양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딱 목소리가 다르시더라고요. 마음 속에
1: 근심 있는
0: 사람
1: 사람 주
0: 주에서.
1: 예수 앞에 달려라.
0: 와, 뭐 성악 뭐 전공하셨나 봐요?
1: 네, 성악하고 지금 합창지휘 전공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네네네.
0: 우리 김요한 입사님 오늘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대구
1: 네.
0: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 네, 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여기서 제가 마구잡이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앞소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방학생인 분들 무교생 분들 도전 한번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도전 샵 1069번으로 적으시고 그 도전 바로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는 분들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샵 1069번으로 도전 하시면서 도전 옆에다가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한번 내가 도전 한번 해볼 수 있다. 지금 보면 쉬운 곡이 나가잖아요. 옛날 곡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분께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77번님 8477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무교입니다. 무교. 바로 찬양 나갑니다.
1: 여보세요?
0: 예수 사랑
1: 아시 거기까지
0: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 사랑
1: 아시는
0: 그 다음에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운전 중이세요? 운전?
1: 네.
0: 옆에 계신 분이 운전 아니면 본인이 운전?
1: 네, 제가 운전. 옆에 괜찮아요.
0: 옆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옆에 네. 갓길에 주차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0: 자, 지금 무교라고 문자를 주신 분이신데 도전 그리고 무교 8477번인. 네. 자, 천천히 하시고

0: 라디오는 꺼주셔야 돼요.
1: 네.
0: 그래야 울리지 않습니다.
1: 라디오는 아, 그러네요.
0: 예, 네네. 라디오는 꺼주시고. 정차 다 되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1: 다 됐습니다.
0: 다 됐습니까?
1: 네.
0: 혼자 계세요, 지금 차 안에?
1: 예, 예.
0: 본인 소개 좀 가능할까요?
1: 네, 저는 양산에 살고요.
0: 네.
1: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0: 이미숙님.
1: 네.
0: 양산.
1: 예, 예.
0: 경남 양산.
1: 예.
0: 맞죠?
1: 원동. 예, 원동 화재입니다. 예.
0: 이미숙님. 자, 지금 네네. 도전하시면서 무교라고 적어주셨는데.
1: 예.
0: 교회를 그러면 전혀 안 다녀보셨나요? 아니면 어렸을 아, 때 몇 번 다녀보셨나요?
1: 학창시절 때, 예, 어릴 때 좀 다녔고.
0: 예.
1: 근래도 조금 나갔다가 쉬었다가 나갔다 쉬었다.
0: 몇 번 나가셨구나. 성인 돼서도요?
1: 예, 예. 예, 예. 근래에 가다가 말다가.
0: 근데 일단은 지금 본인은 이제 무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네네. 문자를 주셨고.
1: 네, 네, 네.
0: 이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1: 제가 지금 이거 한 1년 다 돼갈 거예요.
0: 예.
1: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많이 살아요.
0: 예, 예.
1: 그래서 나오면 자녀고 다 저 동생이고 언니고 교회 나가라고 자꾸 추천을 하는데 그럴
0: 예.
1: 때만 한 번씩 나갔다가
0: 예.
1: 이번에 또 왔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운전하면서 계속 이걸 듣게 되더라고요.
0: 어.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이 친척들이 교회 다녀보라고 얘기를 했고
1: 예, 예, 예.
0: 극동방송은 본인이 알아서 그냥 찾아가지고 듣게
1: 예, 예.
0: 되신 거예요?
1: 예, 예.
0: 1년 정도?
1: 예, 예.
0: 어, 1년 정도 들으시니까 어때요, 극동방송?
1: 아, 이 조금, 아니, 뭐라 해야 되나, 계속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0: 아, 매력이 좀 빠지고 있습니까?
1: 너무 좋아. 예,
0: 아, 너무 좋아요.
1: 항상 좋아. 예, 예.
0: 이제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생각도 몇 번 하셨겠어요?
1: 예, 지금 한 한 달 정도 안 나가고 있었어요.
0: 아,
1: 조금 몇 달 나갔다.
0: 한 달 전에 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지금
1: 예, 예,
0: 왔다 갔다
1: 예.
0: 하시는군요.
1: 예,
0: 자,
1: 예.
0: 오늘을 기회로 우리 8477번님, 네. 이미숙님,
1: 네.
0: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면서, 오늘 도전했잖아요.
1: 네.
0: 도전해보시면서, 이제는 네.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한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나요?
1: 예, 여기는 양산이라도 조금 원동 하재 시골 쪽 가까워요.
0: 예.
1: 그래서 여기 큰 교회가 하나 들어와서 국제학교도 생겼고.
0: 네네.
1: 거기 좀
0: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갔군요.
1: 예.
0: 자, 이 시간에 예. 저 따라서 기도하면서 예. 한번 예. 우리 결심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0: 아멘.
1: 네.
0: 자, 우리 이미숙님 너무 잘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숙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1: 네.
0: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시고
1: 네.
0: 앞으로 꾸준히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요?
1: 천국 가시죠.
0: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 속에도 천국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꼭 결단하셔서 꼭
1: 네.
0: 교회 가시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847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선물을 어떤 걸 드릴까요? 아까 제가 막 불렀던 선물 가운데.
1: 아침은 여러 가지 있기는 했었는데 그냥 게장으로 할게요.
0: 게장 알겠습니다.
1: 네.
0: 게장
1: 네.
0: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1: 네.
0: 자, 약속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다시.
1: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다음 주에 다 다녀왔다라고 꼭 좀 문자 주세요.
1: 예.
0: 양산의 이미숙님 제가 꼭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까 불렀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시문이거든요.
1: 네, 예, 예, 예, 예.
0: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을 써 이렇게 나를 네. 사랑하시.

0: 송영훈 앨범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 한해서 제가 막 전화를 걸어서 찬송 한 구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딩동댕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방학생, 무교생도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생방송 중에 문자를 주신 분 한해서 제가 지금 전화를 걸고 있거든요. 1769번님. 1769번님.
1: 어머, 안녕하세요.

0: 어머나.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네.
1: 아이고. 자, 운전 중이십니까?
0: 아, 옆에 잠깐 차 어머, 어머.
1: 차 세웠어요?
0: 네.
1: 일단 차를 세우고 지금 문자를 보냈군요.
0: 네. 아니요. 그, 잠깐 신호 걸렸을 때 문자를 보내다가.
1: 예.
0: 잠깐 여기 이제 슈퍼 앞에 뭐 할 게 있어서 차를 정차를 했어요.
1: 정차를 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왔군요.
0: 네.
1: 아. 근데 여기 어머. 문자를 보니까.
0: 네.
1: 우연히 라디오를 돌리다가 말로만 듣던 새끼라 들어봅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맞죠?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 말로만 듣던 새끼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새끼라를?
0: 아, 제가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1: 예, 예.
0: 그, 천주교 신자분이세요.
1: 예, 예.
0: 근데 그분은, 그분 차를 타면 늘 이렇게 새끼라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끼라가 예. 뭐예요? 라고 했더니 예, 예, 예. 이 찬양이 나오는 거래요. 근데
1: 예, 예, 예.
0: 그분 차를 타면 항상 새끼라 새끼라 하면서 늘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1: 오.
0: 근데 늘 타다 보니까 맨날 흥얼거리고
1: 네네.
0: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1: 예.
0: 그냥 라디오를 딱 들렸는데
1: 예.
0: 아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연결하다가 새끼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예,
0: 제가
1: 예.
0: 혼자 어머 말로만 듣던 새끼라는
1: 새끼라 새끼라 우리가 이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0: 아,
1: 세상을
0: 네.
1: 깨운다. 아.
0: 네.
1: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깨운다 뭐 이래가지고 세상을
0: 네.
1: 깨우는 라디오에서 새깨라라고 하고 있어요.
0: 아,
1: 근데 저희가
0: 그렇구나.
1: 이제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0: 네.
1: 근데 신기한 게 그분은 천주교신데 성당 다니시는 분이세요?
0: 네. 그런데 늘 이걸 들으세요.
1: 와 그렇구나.
0: 네.
1: 그래서 말로만 듣던 새끼라를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0: 네.
1: 문자를 보내보라고 하니까 또 문자

0: 문자를 보내고
1: 네.
0: 무교라고 하고 또 잠깐
1: 맞아요.
0: 정차했는데 또 전화가 하고,
1: 네.
0: 야, 이런 또 타이밍.
1: 오, 정말요. 저 여기 슈퍼 가려고 지금.
0: 그러니까 어머나
1: 오,
0: 어머나
1: 네.
0: 어머 어머 계속 이러셨구나.
1: 네, 그래서 1765번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라디오 껐어요.
0: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어느 지역에
1: 네.
0: 누구신지?
1: 저는 안양 냉천로에 사는 한동순이라고 합니다.
0: 한동수님.
1: 네.
0: 한동수. 오늘 그러니까 이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죠?
1: 네.
0: 와.
1: 처음 듣고
0: 예.
1: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예전에 제가 인천으로 출퇴근도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분이 제 차에 그 라디오를 이렇게 맞춰놓은 게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아침 8시에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0: 제가요? 저 8시엔 안 했는데. 예, 아무튼. 예.
1: 네.
0: 그분, 천주교 신자 그분.
1: 네,
0: 그분이,
1: 맞아요.
0: 그래요. 아침에
1: 네.
0: 8시에는 저는 안 했습니다. 예.
1: 아, 그래요?
0: 비슷한 목소리였나 봐요.
1: 아, 그런가?
0: 예.
1: 네,
0: 아,
1: 아무튼, 그
0: 아무튼.
1: 천주교 신자분이
0: 예.
1: 항상 그분 차에 타면, 항상 이걸 틀어놓을
0: 야.
1: 착해. 그래서 내가, 정말
0: 지금도 혹시
1: 신자다.
0: 듣고 계실까요, 그분?
1: 듣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0: 자, 그분께 한마디.
1: 안양의 요셉 마리아주 원장님, 아줌마 덕분에 제가 이 방송을 탑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0: 그분 이름하고 뭐 어떤 이렇게 전화번호랑 아시죠?
1: 네.
0: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1: 네.
0: 1769번님, 우리 잠깐만, 한동수님이라고 했죠?
1: 네.
0: 한동수님 원하는 선물하고 아까 그분 선물하고 이렇게 두개 고르시면 좋겠어요.
1: 근데 선물이 뭐 있는지를 몰라요.
0: 선물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불러볼게요.
1: 네.
0: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게장, 약과정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저는 유산균하고
0: 네.
1: 그분은 순무 열무?
0: 아, 예, 김치 세트.
1: 네.
0: 알겠습니다. 그분 성함이?
1: 이명희.
0: 이병희님.
1: 네네.
0: 야, 저희 또 새깨라를 또 알려주, 말로만 듣던 새깨라라고
1: 네,
0: 무교생.
1: 맞아요.
0: 우리
1: 정말로요.
0: 1769번님은 그러면
1: 네.
0: 교회를 혹시 안
1: 안
0: 다녀보셨어요?
1: 다녀. 네.
0: 다녀봤어요? 어렸을 때?
1: 아주 어렸을 때
0: 예.
1: 제가 한 6살, 7살 그때 잠깐 다녔던 기억은 있어요.
0: 예, 그랬군요. 잠깐
1: 네.
0: 다녔고. 주위에 교회
1: 네.
0: 다니시는 분 없으세요?
1: 있어요. 많아요.
0: 많아요?
1: 많은데 이게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는 않으시니까.
0: 예.
1: 네, 그래서 항상 이 방송, 이 방송 제가 지금 안산 갔다 오는데
0: 네.
1: 그냥 오는 도중에 잠깐 눌렀는데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래가지고 노래가 이렇게 막 좋은 게 나오길래 그냥 계속 들으면서 온 거예요.
0: 아시는 노래였어요, 아까? 예수
1: 네, 맞아요. 조금
0: 사랑하심을.
1: 전에. 네.
0: 그거 어렸을 때 부르셨을 거예요.
1: 네, 맞아요.
0: 하나님께서 우리 한동수님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거든요.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그 우리 또 공교롭게 천주교 신자로부터 새깨라를
1: 맞아요.
0: 소개받고
1: 네.
0: 들으셨는데, 우리 한동수님이 꼭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극동방송도
1: 네.
0: 앞으로 계속 좀 들어보시고,
1: 오, 너무
0: 운전하면서.
1: 좋아요. 네, 노래가 너무
0: 106.9잖아요,
1: 좋아요.
0: 거기, 그쵸?
1: 네, 맞아요.
0: 106.9.
1: 네.
0: 노래 금방 맞춘 노래 제목 아세요? 어두운 밤에.
1: 실로암이요.
0: 그렇죠. 와.
1: 네네네.
0: 와, 제목도 아시네?
1: 그거는 너튜브에서 군인들이
0: 예.
1: 그거는 정말 자주 봤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이제 군인들이, 그렇죠. 이제 이게 이렇게 활기차가지고,
1: 맞아요.
0: 활기차서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안 믿는 친구들, 청년들도 많이 부르는
1: 네.
0: 곡이거든요.
1: 네.
0: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동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1: 너무
0: 이렇게
1: 신기하다,
0: 전화 연결이
1: 진짜.
0: 됐고, 신기한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동수님 사랑하고 계세요.
1: 네.
0: 그리고 부르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한동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요, 천국. 그리고 그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 정말 천국으로 그 마음

0: 삶의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잘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꼭 이번 기회에 믿으시고, 주위에 아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분들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같이 예배
1: 어우.
0: 한번 드리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0: 그렇죠. 안양이시라고 했죠?
1: 네.
0: 안양에 좋은 교회 정말 많으니까 주위에
1: 네네.
0: 있는 친한 분한테 얘기하셔서
1: 네.
0: 그렇게 꼭 교회 한번 나가시고,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우리 예수님,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이
1: 감사합니다.
0: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기도 한번 하실까요? 짧은
1: 네.
0: 기도.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유, 오늘 정말 한동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 주위 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막 교회 다녀, 뭐 예수님 믿어, 이런 말씀 별로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아마 옆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한동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 시간대 프로그램은 우리 한동수님 같은 분에게 살짝,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1: 네.
0: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이거든요.
1: 아.
0: 이 새깨라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1: 네.
0: 앞으로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1: 네.
0: 자, 실로암, 실로암, 어두운 밤에

0: 이 노래거든요.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이실로암 틀어드릴게요.
1: 네,
0: 건강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실로암 피아워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새끼라를 듣다가 오, 결국엔 오늘 새끼라를 듣게 됐고 전화 연결까지 된 분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마지막 한 분,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44번님.

도전 찬양 7344번님.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이분도 도전하셨는데 방학생인데. 자, 한 번만 더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7344번님, 제가 지금 극동방송에서 일반 전화로 전화 걸고 있어요. 7344번님, 방학이라고 주셨던 우리 도전자.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시간이 애매해요. 한동수님,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교회 꼭 가시라고. 우리 0147번님 응원의 메시지 주셨어요. 아, 오늘 도전 많이 하셨는데, 아, 여러분 연락을 제가 못 드려서 아유 죄송합니다. 도전 많이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미숙님, 아, 우리 전영천 목사님, 예, 듣고 계시네요. 야. 아, 도전해서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근데 오늘 연락이, 아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전도 요청들이 있네요. 전도 요청들이 있는데, 오늘 다 전화를 못 드려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서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 청진교회 부흥되게 하소서, 이렇게 또 문자도 주셨고요. 자, 참 오늘 비 오는 날,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음번에 또 우리 도전 찬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라디오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초청해서 우리 교원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했으니까 내일도 새끼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것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정은 있는데 자기 열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것만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뭔가 책임지는 행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이기만 한 사람은. 반대로 수동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수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함부로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수동적이지만 순종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확신과 열정으로 도전하고 개척하는 열정의 행동,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이지만 하나님 이걸 해라 했으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이 뜻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능동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또 순종함에 대한 확신과 열정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을 떠나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고 유럽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약 10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큰 섬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로마에 합병되어서 로마 총독이 통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 큽니다. 아주 커요. 큰 구브로 섬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살라미라는 도시로 도착했습니다.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 도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 섬도 마찬가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유대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년 이상 동안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칩니다. 또 스데반의 순교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그때 이 구브로 섬에 그리스도인들도 피해와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면서 그 구브로 섬에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이렇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의 그리스도인들이 피했다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아까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구브로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구브로 섬에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다시 성숙한 복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다시 구브로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열매를 맺어서 구브로에 다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살라미에 있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맞게 다시 설교했다, 다시 해석하고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울과 바나바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 전해요?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양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수행원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래에서 놓였는 사람, 배 밑바닥에서 놓였는 사람,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행원이라는 이 노예는 둘로스도 노예입니다. 그 노예와는 차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원이라고 한 이유는 자유인으로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주로 이들을 성전이나 관청에 소속된 하속인, 관소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요한은 사울과 바나바의 몸종, 자유가 억압된 노예로서의 몸종이 아니라 협력자로서, 수행원으로서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실루기아에서 섬을 관통을 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횡단을 해서 가니까 그 바닷가 쪽에 바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약 18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을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횡단해서 가니까 거리가 약 180km 정도. 여기서 광주 가까운 아주 큰 섬이죠. 큰 섬에 항구 도시들이 여러 개 있었고 이 바보라는 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였습니다. 바예수 뜻은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 의미적으로 뭐 구원자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고 또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누구 곁에 있어요?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 구브로 큰 섬의 1인자인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언을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마술사입니다. 사입입니다. 그가 서기오 바울과 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주로 왕실이나 또는 어떤 중요한 임무, 뭐 회장님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고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들 곁에는 제사장이나 또 점쟁이나 뭐 관상을 본 사람이나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어디를 찾아간 줄 아십니까? 세상이 어려우면 교회보다 더 많이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점집입니다. 점집. 점집에 가서 내 불확실성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듣고 싶어 해요. 그 말이 진짜든 가짜든. 그래서 점집을 더 많이 찾아갑니다. 점집.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점집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점집처럼 교회를 바꿔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브로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는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는데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행동은 뭡니까?

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가

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에스겔 11장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악을 행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가 잘 드러나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재앙과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 연대 책임을 느끼며 애통해하기보다는 포로된 자들을 멸시하며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는 정반대의 시각을 공포함으로써 새로운 현실 인식과 역사 이해에 도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리고 방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 바벨론 포로들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며 단순히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떠나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 및 이스라엘 족속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입각하여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상주하기 위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건립으로 영광스러운 위용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는 가시적인 처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떠나심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시고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본서기자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므로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에 오신 후 말씀하시고 다양한 가시적 장면을 보여주시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주로 영적이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 지역에 거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권능과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에게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비관적인 현실과 미래의 소망이 역설적으로 대조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예루살렘의 지도층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거짓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에스겔의 선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할 때 사회 전체는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국가적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방백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예루살렘의 남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선고입니다. 5절에서 7절 사륙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심판의 과정과 불리아다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바벨론 포로민들보다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며 머지않은 장래에 멸망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본 단락에 앞서 이미 환상 가운데 범죄한 성읍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두 번이나 심판을 선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을 사륙해 하신 장면과 천사를 통해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 하나님의 불로 상징하는 심판을 예시한 장면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과 3절, 12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풀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임박한 심판을 목전에 두고도 예레미야의 선포와 반대로 예루살렘이 절대로 망하지 않으며 평안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성읍은 견고하여
능히 바빌론 군대의 공격을 받더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방백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은 회개로 인도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은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방인의 부패한 우상을 추종하게 됐습니다. 둘째, 6절에서 11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운명입니다. 지도자들은 전혀 소용없는 전쟁을 독려함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을 죽게 했습니다. 기근과 원약을 유발시켜 성읍을 시체로 가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들은 가마 속에 고기와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한 성읍에서 끌려나와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전쟁을 통해 많은 귀중한 생명을 희생시켰으므로 결국 이방인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살해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동문에 모여있던 25인의 방백 중 하나인 브나야의 아들 블리아다를 즉시 죽게 함으로써 성읍의 멸망이 가까웠으며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여기서 거듭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좋은 양식으로 먹이는 목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말과 행동 등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25절,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포로된 자들을 비웃는 모습입니다. 16절에서 21절, 포로된 자들에 대한 구원과 자비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에서 25절, 여호와의 영광과 에스겔의 환상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과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면서 죄와 결별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비록 공의에 입각한 심판이 엄중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회복에 대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 율법 레위기 26장 40에서 45절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26장 33절, 36절, 38절, 39절, 신명기 28장 68절에서 65절.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방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을 예고함과 동시에 회개할 경우에는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열국 중에 흩어지고 그럴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회복의 조건으로 예외기 26장 41절,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이라고 언급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범죄자들에 대한 회복이 단순히 무원칙적인 사랑이나 불공정한 편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철저한 겸손과 회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심령을 사랑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좌절됨이 없이 끊임없이 진행돼 나가시는 겁니다.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인간의 패역함이나 연약함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하여 치밀하게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조상들과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제나 돌봐주신다고요. 이 언약에 근거하여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심판하실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현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지배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0: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성경에 대한 갈망, 곧 하나님의 갈급함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성경에 대한 갈망, 곧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깊은 목마름입니다. 이 갈망은 단순한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찾는 영혼의 절박한 외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요, 어두운 마음을 깨우는 진리의 소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뜻에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말씀 앞에 머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여정이 됩니다. 오늘 첫 곡 필립앱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리톤 우주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지표이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한 부분, 성경을 통해 날마다 채워가고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크록스의 찬양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자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마음껏 기뻐할 수 있지요.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서 찾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

0: 추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이승혁 청년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전서 9장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회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떼에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의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느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전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0: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함이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는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리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명배 교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BC 14세기부터 AD 2세기 초반까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표현, 인간적인 한계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과 같은 원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역사책으로만 이해하려 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연대나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0: 그대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증언하는 믿음의 책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중세 사람들은 성경으로 천문학과 지질학까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도 성경으로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발견은 인간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며 지구의 나이가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화석도 모두 노아 홍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과학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인간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거룩한 이야기만 담겨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살인도 있고 배신도 있고 인간의 추악한 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노아의 가정에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으며 소돔성의 타락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와 과학의 잣대로만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다 그뜨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의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해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열정의 회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한 젊은 화가가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 세계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스승을 찾아가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2, 3일에 작품 하나씩을 완성해낼 정도로 영감이 풍성하고 열정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 작품을 팔려고 내놓으면 한 2, 3년씩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젊은 화가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작품 하나를 2, 3년에 걸쳐서 완성해보게. 그러면 2, 3일 만에 팔릴 걸세.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 아무리 불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다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다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향과 바른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미 틀어진 방향으로 그릇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정을 나타내 보이신 한 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큰 명절이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인데, 이세 명절은 모두 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귀의한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야말로 순례의 대행진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 되었는가 봤더니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각 전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모여드는 사람만 한 20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면적이 오늘날 우리의 한 시골 면 단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 약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사람이 발에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 모습답지 않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종교적 열심이 되지 않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열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0: 아멘.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은요,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때가 언제로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이죠.

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유독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이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23절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또 한번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두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표시, 표지판,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 이런 뜻입니다. 왜그 사건이 표적이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성전 정화 사건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말기,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의미적 배치를 한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그 희생제물에 대한 단 하나의 필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흠 없는 것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재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양보다는 큰 수소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비싼 것, 좋은 것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제사자, 예배자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문자 하나를 어떻게 지키느냐,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율법의 재정 취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이상한 쪽으로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제 흠 없는 그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나올 때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 그것을 고르고 골라서 그것들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가는 동안 별일 없이 갈수 있겠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는 사람들은 오다가 그 짐승이 흠집이 날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문 앞에 그것을 심사하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 흠이 지적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시쳇말로 빠꾸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가지러 가야 돼요. 다시로 가서 그걸 끌고 오면 유월절 절기가 다 끝나버린 뒤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는 수 없이 성전에서 팔고 있는 그 짐승들의 웃돈을 얹어서 그것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고 이러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아무리 우리가 흠없는 거 끌고 가도 제사장들이 흠잡기 시작하면 그거 소용없어. 그러니까 돈좀더 내고 거기서 파는 거

0: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마음 편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전한다는 말 아시죠? 해외여행 갈 때 달러 환전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면 거기서 통용되는 화폐는 어디 화폐예요? 당연히 로마 화폐죠. 그런데 로마의 주화에는 한결같이 시저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시저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각 사람의 한당 정해져 있는 성전세를 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는 성전세에 시저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버젓이 써있는 그런 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통용할 수 있는 종교적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화폐가 바로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여러분 세겔 들어보셨죠?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장사를 한다,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뒷돈이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권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짓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죠. 한마디로 비즈니스 하러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사업과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내가 하고 내고 있는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열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열심이 우리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의 선한 사역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악한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진실한 헌신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에 대한 열심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예배에 대한 열심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0: 아멘.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 온유하신 분이 오늘 본문에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그 이유가 방금 읽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전은 비즈니스 하는 곳,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성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진상 손님이 들어왔어요. 진상 손님이 들어와서 깽판을 치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던 분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저 조용한 분위기에서 좋은 식사를 하러 왔는데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막 깽판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고 막 우당탕탕 난리가 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 손님들보다 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업원들입니다.

0: 겁니다. 종업원은 그 진상짓을 다 받아줘야 되고 깡판 치고 가면 또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보다 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종업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그 식당 주인 아들이네. 여러분, 그 식당 주인 아들, 그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님 식당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님으로 온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집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식당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식당 안에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또 주인의 아들, 그들의 입장이 다 다르죠. 마음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처음 해보는 말 그대로 그 초신자 새가족들이 있거든요. 초신자 새가족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와 인사하잖아요. 저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뭐 괜찮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한 3년 전쯤인가요? 제가 우리 목장 리더들 리더십 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사회 지인 중에 일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오면서 보살회장인가 뭔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 당신 절에서 그 평신도 리더십으로 살아가는데 리더십 리더로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마침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리더십 강의를 하니 와서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왔어요. 저는 그 영문을 모르고 한참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가운데 앉아서 잘 모르는 분이 너무 열심히 들으면서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주지 목사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년째 수십 년째 해오면서 아직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 오늘 들을만하네, 오늘 듣기 좋네,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로 와 있는 것이 아니죠.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죠. 손님은 평가합니다. 손님은 마음에 안 들고 또 불편하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다시는 안 옵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까? 손님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아버지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동시에 떠오른 구약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0: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아, 구약의 예언이, 다윗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건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정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 열정은 누구를 위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죠.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그러나 예배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비스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대표작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해서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0: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도 두 종류가 있지 않을까요?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기적인 열심과 종교적 열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을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인정욕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을 품고 이름 없는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순수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5-1900번 금당 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5월은 기념일이 참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을 보내고 나니 또 부부의 날도 다가오는데요. 어느 달보다 마음을 표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달입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많이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신앙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신앙이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는 결국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죠. 자녀와 부모, 또 부부, 이웃과의 관계 등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성령 충만함의 여부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온유함과 사랑, 또 긍휼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많은 관계들이 나로 인해 더욱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소망해보고요. 나로 인해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맑고 밝은 날 뒤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일에 은혜 주시기를,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 큰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봅니다.

0: 강종현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함께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비를 표현할 때 단비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오래 기다리고 고대했던 비, 그 은혜의 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리는 비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촉촉하게 스며들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주님의 메시지죠. 그렇게 본다면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의 사랑을 과연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을 이뤄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5월 20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기독실업인 한 분을 모셨는데요. 믿음을 붙잡고 아름답게 사업체를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9750번, 우물정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선교하는 가

0: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1: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초대석 시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열기가 뜨겁죠. 오늘은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K-뷰티 열풍에 일조하고 계시는 델라루즈 코스메틱 엄상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우리 전남동부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홀리스틱 뷰티 전문 브랜드 델라루즈 코스메틱의 대표 엄상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2: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1: 아니, 그 사이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또 상도 받으시고.
2: 네, 좋은 소식도 있고 뭐 기업도 조금씩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더 견실해지는 것 같아요.
2: 네.
1: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떠세요? 피부로 좀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풍 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특히나 K열풍에 이제 뒤이어서 K-뷰티에 대한 세계인들의 또 관심과 인기가 크다. 네.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2: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사실 델라루즈가 아직 한국에서도 규모가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런 브랜드까지는 아니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일단 한국 브랜드냐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면 호감도가 상승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K-뷰티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
2: 네.
1: 네. 그 뒤에 배경은 아무래도 K컬처에 대한 인기가 있는 건가요?
2: K컬처에 대한 인기도 있지만
1: 네.
2: K컬처를 통해서 그 한국의 연예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1: 그렇죠.
2: 그분들의 피부 상태라던가
1: 네.
2: 그분들의 화장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1: 네.
2: 그거를 만들어준 것이 결국에는 K뷰티가 아니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일단은 지금 판은 좀 잘 깔려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2: 네.
1: 네. 어떻게 좀 많이 매출이 좀 늘고 있습니까?
2: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래요.
2: 네.
1: 국내보다는 전 세계로 이제 조금 눈을 많이 돌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작년에 비해서 이제 수출 국가도 확실히 좀 늘어났고요.
1: 네.
2: 또 지금 수출 의사를 타진해 오는 국가들도 새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1: 네.
2: 확실히 조금 글로벌 파워가 조금 더 생기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 그게 전략적인 거죠?
2: 네, 전략적이죠.
1: 국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2: 맞아요. 국내에서는 네. 뷰티 업계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1: 네.
2: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뷰티 회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국내에?
2: 아마 지금 한 3만 3천여 개 회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3만 3천여 개?
2: 네.
1: 와.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겠네요.
2: 네, 대단히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이게 화장품을 만든다는 게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의 제품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뷰티 산업에 있어서 대표님의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한다면 또 본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2: 저는 피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네. 첫 소개에 홀리스틱 뷰티 브랜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희 브랜드가 홀리스틱 뷰티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데는 사람들이 피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우울감이 생기거나
1: 네.
2: 또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나 외출이 싫어지거나 하는 극단적인 심리 상태를 느낄 수도 있게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데는 피부가 건강함을 회복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의 본질이 피부의 건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이라고 하면은 뭔가 가린다.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장이냐 변장이냐 뭐 그런 말도 하는데 대표님의 그 생각은 이 화장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제품이어야 된다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 경험에 의한 거죠?
0: 네, 제 경험에 의한 거고요. 저는 사실 피부가 굉장히 건강한 편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1: 네.
0: 여드름도 한번 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임신을 하면서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때 우울감이 생겨서
1: 네.
0: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임신을 했으니까 출산을 하면 모든 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출산을 하고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감정들이 지금 제가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본인의 이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0: 네.
1: 화장품 사업인데 뷰티 산업이 유행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 속도전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업가로서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나요?
0: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1: 네.
0: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가 바뀔 때 내가 트렌드를 선택하는 것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매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경험이 소중하고 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어떤 제품들의 특징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화장품 산업을 시작을 해야겠다, 개발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 저를 되돌아보곤 합니다.
1: 네. 요즘의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0: 요즘의 트렌드는 슬로우 에이징. 사람들은 늘 어려 보이고 싶어 하고
1: 그쵸.
0: 젊음을
1: 네.
0: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예전에는 안티에이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었어요.
1: 네네.
0: 노화에 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티.
1: 노화 방지.
0: 네.
1: 뭐 그런. 네.
0: 그런데 지금은 슬로우 에이징을 거치면서 웰 에이징으로 좀 개념이 바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1: 그건 일단 받아들이는 건가요?
0: 네.
1: 어깨가?
0: 노화는 네.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잘 방향을 잡아서 노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1: 네.
0: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주름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 몸을 저 안에서부터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뷰티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너 뷰티 산업이라고 해서 먹는 것들이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
1: 네.
0: 시대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게 슬로우 노화와 또 피부 건강이 그렇게 많이 상반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건강함을 추구한다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세분해서
1: 네.
0: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조금 일어나지 않는 피부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피부를 추구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이 잘 됐을 경우에는 확장된 개념에서는 슬로우 에이징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지금 회사 명이 이제 델라루즈잖아요.
0: 네.
1: 델라루즈 코스메틱인데 뜻을 한번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0: 네.
1: 가물가물합니다. 네, 방송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좀 회사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델라루즈는 스페인어로 빛 광채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피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광채를 되찾는 제품을 개발해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회사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1: 네.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우리 대표님 신앙인이시고 또 그 신앙의 힘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낸다, 광채를 낸다 하는 그 순간이 어느 때라고 보세요?
0: 저는 그 소명의 쓰임을 다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신앙인으로서도 또 그냥 사회인으로서도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닮고 싶기도 하고
1: 네.
0: 가까이 가고 싶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그럼 대표님의 소명은 어떤 거세요?
0: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0: 좋다, 좋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업장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제 소명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바른 트랙에 지금 있으신 거죠?
0: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1: 네.
0: 사실 배치되는 선택을 할 때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네,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엄상희 대표님, 델라루즈 코스메틱 엄상희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한곡 듣고 이어갈까요?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0: 제가 찬양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목을 꼭 기억하고 듣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1: 네.
0: 제가 팀룩 워십의 찬양에 좀 빠져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팀 뉴 워십 찬양을 그러면 한곡 듣고, 네,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팀룩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하셨습니다. 델라로즈 코스메틱 엄상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이제 기업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신앙의 가치와 또 회사 운영의 가치가 좀 충돌할 때가 있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많이 좀 갈등의 순간일 것 같아요.
2: 네, 갈등의 순간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실 때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게 부러울 때는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면 좌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향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1: 네, 그래요. 회사 이제 시작하신 지 한 5년 되셨나요?
2: 네, 5년 됐습니다.
1: 네, 3년 내에 망하는 회사가 한 8, 90% 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네, 네,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1: 3년의 시간을 잘 버티셨기 때문에 이제 승승장구하시는 건가요?
2: 승승장구하고 싶지만 사실 저도 3년 차에 굉장히 큰 고비가
1: 있으셨어요?
2: 네.
1: 어떤 고비가 있으셨어요?
2: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열패감들이 밀려와서 사업은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접어야겠구나.
1: 네.
2: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게 2023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1: 구체적인 뭐 사건을 다 이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순간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한데요.
2: 사실은 극복을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길이 다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친구가 저한테 알파코스라는 성경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해서 제가 그 코스를 어렵게 결심을 하고 들어갔어요. 9주간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2, 3주간은 답답한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코스를 통해서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처음으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1: 네.
2: 이미 제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구나라는 반성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감사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제 입술을 여시더라고요.
1: 네.
2: 그런데 기적같이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사업적으로도 감사한 일

0: 일들을 계속 맞닥뜨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 네.
0: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고 연단을 시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 사업이라는 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거와 같다 이제 말씀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정말 문을 열고 길을 만들고 할수 있다면 뭐 굳이 또 롤러코스터에 비유했겠나 싶은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0: 네, 너무나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사업하는 것이 이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의지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기도 아니면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사업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대표님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판매망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수출 그 망의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저희는 이제 가까운 나라는 일본, 러시아, 뭐 몽골
1: 네.
0: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회사고요. 지금은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는 헝거리,
1: 네.
0: 독일,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1: 와.
0: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 이번에 처음 진출을 했고, 남미는 작년에 에콰도르 진출을 통해서 지금 멕시코 바이어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1: 네,
0: 상태입니다.
1: 그래요. 출장도 많이 다니시겠는데요, 해외 출장을.
0: 작년부터 그렇게 갑자기 좀 해외 출장이 많아졌어요.
1: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벤처 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또 그에 따른 지원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쯤 벗어날 것 같으세요?
0: 대한민국이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굴지의 글로벌 기업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마 벤처 기업의 혜택들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가 창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상황인가 보죠?
0: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1: 네.
0: 예전에는 뭐 청년층 창업에 좀 한했다면 지금은 중장년층의 창업에도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오늘 초대석 손님, 델라루즈 코스메틱 엄상희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페어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들으셨습니다. 델라로즈 코스메틱 엄상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시면서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행위가 대표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사실 저는 나눔에 대해서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네. 아직 그렇게 거창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지 못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은 늘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길 수 있는 부분만큼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0: 섬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혹시 명문화되어 있나요? 원칙으로?
1: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좀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개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유일하게 노인분들을 위해서 개발한 상품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실 때 파스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피부염 같은 게 생겨서 또 불편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쓰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하나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좀 보내드릴 수

0: 있는 기회가 되면 보내드리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벤처 기업인데 뭔가 이렇게 나눈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매출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 무슨 나눔이냐. 예. 근데 나눌 수 있을 때 이렇게 나눠야 또 크게 성장했을 때더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우리 대표님 이제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기업가로 내가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기업 경영하는데 기업 철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떠세요?
0: 사실 뭐 거창한 어떤 거는 아니지만
1: 네.
0: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쩐지 역시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쩐지 그 사람 크리스천이었구나. 역시 그 사람 크리스천이었구나.
1: 네.
0: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역시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었구나.
0: 네.
1: 네. 참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사회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0: 네.
1: 네. 역시 크리스천이었구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네.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데도 또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기업가로서 또 역할을 하고 싶다
0: 네. 네.
1: 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또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이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창업에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나 또 예비 창업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 사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조언이라고 할까요? 네.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해주실까요?
0: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단히 거창한 거라는 인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뭔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거나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창업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창업이 하고 싶다면 추진력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 네.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라.
0: 네.
1: 네. 일단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또잘 몰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0: 지금 K스타트업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1: 네.
0: 거기에 창업에 관련된 모든 지원 사업의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가장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인터뷰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0: 네.
1: 지금 방송 전에 좀 말씀 나눴을 때는 3년, 5년, 7년이 마의 구간이다. 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5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1: 네. 그런 만큼 회사에 또 도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델라루즈라는 이름이 빛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사업장을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기업으로서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끝으로 크리스천 실업인들이 또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동료잖아요.
0: 네.
1: 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0: 맞아요.
1: 많은 분들께서 또 힘들어 하실 텐데, 동료로서 또한 말씀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 저도 뭐 힘들 때도 있고 주로 아직은 많이 힘든 기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요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1: 아멘.
0: 말씀이에요.
1: 네.
0: 사업을 하다 보면 왠지 이것이 내 능력인 것 같고 내 노력이 기반이 돼서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0: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에 제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어렵거나 또 부응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지만 올바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모든 크리스천 실업인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0: 네.
1: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엄성희 대표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0: 감사합니다.
1: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정말 사업이 잘 되고 또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네.
1: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대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엄성희 대표님이셨습니다.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마커스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김용환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 141강 필립 야곱 스페네의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스페네는 1635년 알사스의 경건한 법률가 아들로 출생하지요. 루터파 교육주의 정통신학이 지배적이었던 스트라스부르크 대학 신학부에서 단 하우어 스미트 교수의 감화와 학문적 수련을 쌓고 1664년 박사를 취득하며 1666년 프랑크푸르트 목회가 시작됩니다. 경건주의 신앙으로 교회 개혁을 위하여 정진하다가 31세 되었을 때 루터파 목회 모임 대표로 초빙받습니다. 부친의 서재에서 폰 아르트의 진정한 기독교를 잊고 경건 신앙에 관심을 갖고 1675년 경건한 열망이라는 저서가 출판되어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교과서가 됩니다. 이 책에서 독일 루터나의 영적 침체를 지적하고 교회 개혁의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건주의 신앙운동의 영적인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칭의교리 강조했다면 스페네는 중생에 큰 관심 가지고

0: sanctification, 성화 생활의 중요함이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다. 지식적이고 교리적 공부는 관념적 신앙인을 양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내적 경험이 신앙의 핵심 요소다. 주일 예배 이후에 주중에 성도들을 목사관으로 초청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경건한 열망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여섯 가지 구체적인 개선천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이 열심히 공부되어야 되고 설교는 목사 혼자의 독백이 아닌 청중과 나누는 대화이다. 둘째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므로 평신도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셋째는 기독교는 지식이 아닌 실천적 삶을 통하여 에비던스, 입증되고 증거되어야 된다. 넷째는 신앙의 논쟁 때 기도와 모범적 삶으로 진리가 증거임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다섯째는 신학교육은 학문적 전달보다는 실천적 연결학문이어야 한다. 여섯째는 설교와 수사학적이 설교가 아니고 신앙을 양육해주는 살아있는 설교가 돼야 된다. 그의 영향으로 극장관람, 카드놀이, 사교춤 등이 엄격하게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인생의 그 만남이, 그 소중한 만남이 부모의 만남이 있고, 좋은 선생, 좋은 친구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만남 중에 하나가 부부의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그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그 나와너 얘기를 했던 그 유명한 그 철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다 소중한 만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나지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다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탈무드에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착한 남편과 아주 착한 아내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착한 아내, 착한 남편이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또 이혼을 한 얼마 후에 두 분이 다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이 착한 남편이 그 새로 결혼을 했는데 아주 악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 착한 아내 역시도 재혼을 했는데 아주 악한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는가 보았더니, 이 착한 남자가 악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착한 남자가 아주 악한 남자로 변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간 거예요? 배우자를 닮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여자가 아주 악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악한 남자가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의 얘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이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이것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면 그 사람도, 그 남편도, 그 아내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조금 악하게 살아가려고 그런다, 내 아내가 좀 악하게 살아가려고 그런다,

악하게 살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누구 탓인 거예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못 주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부부주의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어떤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일까?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온 가족들, 우리 모든 부부가 다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가 될 수 있길 바람. 이미 배우자가, 뭐 남편이나 아내가 천국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은 또 배우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싱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고난을 함께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로마식 이름으로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로마에서 서로 만난 사람인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인 되었고 아굴라는 그 유대인인데 그 본도 출신 유대인인데 로마로 아마 디아스포라로 로마에 들어가서 하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도 개종이 되어서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인 브리스가와 또 유대 사람인 아굴라가 만나서 여러 가지 신분의 차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문화의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둘이 사랑하겠죠. 결혼하려고 하니까 양가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이 아굴라 가정 역시도 내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만 출신이 이방 여인. 또 브리스가 역시도 귀족 집안이고 부잣집인데 저런 가난한 아굴라에게 시집을 보낼 수가 없다.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굴라는 이 장막을 만드는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전문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이 되어지면 그 기술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야 한다는 그런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브리스가는 한 번도 로마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어렵게 로마에 살면서 이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남편 일을 도와가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로마를 그 남편과 함께 남편이 결국은 떠나야 되니까 남편과 함께 떠나든지 남으려고 하면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광야를 만나는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바로 늘 곁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을 보면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화화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화화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돕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은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헬퍼 정도로 생각하는, 아내가 가정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돕는 배필은 그 단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제르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할 때 이 도움 단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역할을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도움의 단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은 바로 내가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정말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혼자서 견딜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 누구나 다 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노마에서 추방령이 떨어지고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이 브리스가가 우리 도저히 함께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너만 그냥 노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가가 가문 출신의 그러한 가정, 귀족 출신 가문의 출신 가족 자녀이니까 일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 남편을 도와서 천막 만든 일을 함께 하면서 고린도로 이주를 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돕는 배필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밤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집사람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집사람이 결혼한 지 한 38년 되었는데 사실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순천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를 하고 그날 약혼식이나 또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으러 옆으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려고 가는 길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한테 오늘 이렇게 상견례하고 오늘 약혼식하고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그런다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조용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따라오라고 따라갔더니 저한테 안 된다고 그러네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렇게 몸이 약한데 아이라도 낳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나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오늘 상견례 했고 약혼식 했고 이제 4월 5일 날, 그때 3월 1일인데 4월 5일 날 결혼식 날짜까지 받았는데 막 친구가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새벽잠이 많아요. 그 아침 시간까지 뭐 출근할 시간까지 잠자다가 이렇게 회사 가고 막 그런 정도였다.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전도사 사모님이 됐잖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38년 동안 거의 새벽을 받지 않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시골교회 이렇게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상황이니까 또 주일이면 그 성도님들 밥을 해서 같이 식사 공동체를 하는데 그 집사람이 밥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 밥을 하는데 여러분 그 경상도 분들이 밥을 잘 못해요. 음식 맛에 그래도 음식을 하려고 막 애를 쓰시고 뭐 이렇게 전도를 훈련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남편을 돕기 위해서 막 그 전도하는 현장을 매일 나가

가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38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부부주의를 통해서 한마디 제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보, 고맙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에제르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마 제가 부족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유승옥 사모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남편을 38년을 따라 살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갔으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거. 항상 돕는 배필이다. 에제르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또 힘이 되어주는 거. 보호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소중한 부부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그들은 늘 이제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으니까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늘 자신의 가정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자신의 본업은 전도하는 일이고 부업은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지만, 평신도 사역자로, 평신도 지도자로, 오직 부부가 한 마음으로 그런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오직 복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교회 일을 하고, 우리 전도 일을 하고, 또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할 때, 이것이 본업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의 부업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터가 되고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양육을 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 유대인의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교회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 당시 아볼로는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의 그 세례까지만 잘 알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아볼로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양육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아볼로는 그 당시 아주 귀한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뭐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아니면 뭐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쳤는데 소중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되었든, 뭐, 셀 목장이 되었든,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이 소중한 사역들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캠볼이라고 하는 교회 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양육을 했는데, 구두 수송공이었던 한 소년을 데려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 무디가 바로 그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내가 양육했던 그 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쳤던 그 한 사람이 무디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부흥사가 될 수 있고 또 아볼로처럼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우리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들인지, 그리고 우리 셀 목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이 사역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들인지,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 와굴라는 오늘 같으면 이제 목장 식구들을 모셔다가 목장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바로 그 가정이 선교센터가 되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지고 성도가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이 부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부부들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영의 온 가족들이 이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부부가 함께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부부를 주님이 아름답게 보고 계세요. 오늘 그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숨 걸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역시도 이런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 들어와 선교를 하는데 자비량 선교를 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후원자들이 있어서 그 선교 후원을 통해 사용도 했지만,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그 이 바울 사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운 그 기술이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내려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바울 사도가 찾아간 신방을 간 것입니다. 그들이 생업이 같다는 것입니다.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함께 동업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서 서로 바울 사도를 통해 수없이 많은 훈련들,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 사도가 너무 위대한 선교사고 전도사임을 깨달고 동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업자로 시작을 했지만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이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는 이렇게 바울 사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바울 사도는 자신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려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들 역시도 고린도에서 했던 그 사업을 정리하고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내려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공격해 오는지, 에베소에서 대적이 많았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0: 골사도를 지키고 보호했던 동역자고 보호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 화학을 나는 바울사도가 죽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후원자였고 그리고 동역자로 남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던 그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교당하기 전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서 16장에 그동안 자신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언급을 합니다. 아, 베베라고 하는 사람, 나의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베베와 같은 그런 보호자여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는 우리 수많은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는데 바울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인데 자신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교하는 곳에 함께 나아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자신을 보호했던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 그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된 것은 바로 그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서로 내 탓이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고난을 극복했던 그런 부부이기에 아름다운 부부이고 하나님 앞에 부부가 힘을 앞에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부부여서 아름다운 부부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사도를 도왔던 동역자이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세상에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호세아 2장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배교를 고발하면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처럼 행동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선언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함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깊은 모성애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로루하마를 불쌍히 여기는 루하마로,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의 로암미를 내 백성 암미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는 이야기와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하나님이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도 녹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시작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간구와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며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는 연쇄적인 구조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최종적 응답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응답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데요. 시편 65편 5절에서는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약속했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대상의 간구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으로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라는 표현을 마치 다짐이나 하듯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데요. 이 세 번의 반복이 우리에게 유독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확증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이나 반복되는 실수를 볼 때 이런 나를 정말 계속 사랑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들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 번이나 거듭 말씀하심으로써 결코 취소되지 않을 언약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나는 너를 내 신부로 맞이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완전한 수용의 선언입니다. 장가들리라 하는 말씀 끝에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약속이 붙어 있는데요.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 가장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를 종이나 죄인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신부의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그 열망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일 때 장가들겠다고 고집부리듯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응원보다 강한 사랑의 고집이 아닐까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지치지 않는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2: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3: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2: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1: 제2장
2: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4: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2: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4: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0: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1: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0: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2: 일어나 건축하자
0: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3: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0: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4: 제3장
0: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서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원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0: 홀짝이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서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메레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1: 제4장
0: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2: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0: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3: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0: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0: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1: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0: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2: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0: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2: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0: 하기로 내가 성벽기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네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3: 제5장
0: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0: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4: 우리가 밥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0: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5: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거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0: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아멘.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어

0: 사건이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1: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0: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2: 제6장
0: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3: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0: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3: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0: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4: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0: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내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0: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브를 함께 하셨습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오셨나요? 말하지 못한 짐, 내려놓지 못한 무거움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오늘의 밤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찬양 가운데 오늘 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들려드렸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하루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이고 지고 왔던 짐들을 이 밤 찬양 가운데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수종과 조여진의 찬양, 그리고 조수아의 찬양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짐이 무거우냐.

자,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수종과 조여진이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두 곡의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5533님 신청해 주셨고요. 4918번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책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셔서 이 두 곡의 신청곡 연이어서 들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5533님 신청하신 주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4918번님께서 신청하신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은 소프라노 하은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곡은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준비했는데요.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사람들은 감출 수 없는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희망을 노래합니다. 지하 깊숙한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1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 시간 찬양이 넘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함께 나눈 시편 11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성전에서 수종들던 레위인 또는 제사장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이 시간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593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이어트 한다는 고3 딸에게 늦게까지 왜 이렇게 먹냐고 했다가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전에 중1 딸의 툭 내뱉는 말에 상처받고 들어와 빨래 정리하고 극동방송 들으며 치유 중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고요. 또 지금 방송 듣는 모든 가정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엄마와 딸 사이에 실갱이가 또 벌어지는데 또 방송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이 뜻대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6593번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딸은 오늘이 또 16번째 생일인데, 우리 딸처럼 생일 맞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른들 있으시면 이곳에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또 기도 제목, 다양한 찬양 신청곡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또 제가 선곡한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준의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커스의 나는 오늘도 가네. 그리고 찬송가 들으셨는데요. 소영의 참 아름다워라 듣고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나는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 찬송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찬양 부흥회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힘을 얻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는 곳,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입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꿈이 있는 자유가 찬양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함께 들은 찬송들, 에이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비투이의 웬 말인가 날 위하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찬양하다가 오늘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는 영어 단어 리슨, 리슨의 스펠링에서 따온 경청의 여섯 가지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L은 listen, 귀담아 들어주기고요. I는 상대방의 대화를 중간에 끊지 않기, ing고요. S는 웃으며 반응하기인 smile. T는 마음으로 공감하기로 터치. E는 아이 컨택으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기고요. N은 nodding으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라고 합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정보를 얻을 때 말이 전하는 비율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나머지 부분은 표정, 지스처, 눈동자와 같은 모습들이 진짜 공감을 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할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 찬송도 언제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우리 방송 가족들과 소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함께해 주시고요. 공감하는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2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드리리, 김민정의 여호와 이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라면 봉지에 적혀 있는 그 레시피 그리고 시간 그대로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물의 양이라든가 끓이는 순서, 시간까지 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맛이 나온다고 하죠. 뭐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조절도 필요하고 뜸 들이는 시간도 꼭 지나야 제대로 뜬 밥이 나옵니다. 그걸 무시하고 서두르면 결국에는 진밥 아니면 너무나 된 밥을 먹게 되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빨리 결론을 내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과 과정이 지나야만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실 때도 그런 것 아닐까.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알맞은 순서와 시간 안에서 그분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Still, Planet Shakers의 Beautiful Savior, Matt Redman의 The Heart of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순종의 저자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쳤을 때 일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교회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목사님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자 청년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으신 것처럼 저도 교회의 잘못을 드러내도록 예언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보기에 청년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괜한 트집을 잡아 교회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사인 목사님을 굳이 찾아와 다니는 교회의 욕을 하는 것도 그런 행동의 일환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짧은 기도로 주님께 지혜를 구한 목사님은요, 청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제님의 책망이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자신의 행동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깊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진실한 교제를 하고요. 서로에게 덕이 되는 본을 보이는 것이 크리스천의 기본이겠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을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 마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형제 안에 있는 티끌을 자꾸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고 또 교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룰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응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빙산의 일각, 아주 작은 부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마음 결심하신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마음 나눠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고요. 별그대에서 들으시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초롬의 찬양이었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참 좋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어릴 적 주일 성경 학교가 생각나는 그런 찬송입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프랑스의 작가 콜레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다 해도 희망은 언제라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다는 의미죠. 세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공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 또 돈을 지불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참된 희망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희망,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명식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위에 동행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워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참 아름다워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스모키 너플의 Where Would I B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 들려드릴게요.
1: 둘, 셋.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이미 그랜트의 Could You Yes 의지함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AJ 워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남한 남조선의 정식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또 북한이라고 부르는 북조선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우리를 남한, 남조선이라고 부르더니 어느 때부턴가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주장된 불과 2년 반 전부터입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적대적인 나라이다, 서로 다른 상관없는 나라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견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통일 사상 교육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뉜 듯하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북한 땅을 위해,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더 긍휼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한이 앞으로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셨지요. 남북이 특히 북한에서 단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한민족 하나라는 것,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 귀한 마음 같이 품어주시고 이 한밤중에 깨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북한 땅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해보시고 더불어서 자유함의 세계를 동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잔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에서 온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8: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 교회 재건인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관심도 시들해진 듯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까요? 오늘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꿈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은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4: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게 달력에도 항상 보면 그 신의주 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네, 주보 자체가 신의주 교회래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의주 교회예요 하니까 신의주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그린 건데요 하니까 원래 있었던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하는데 네. 뭐 늘 보면서 아 진짜 옛날에 제가 북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교회가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0: 지금도 이제 주보에 항상 그려져 나오는 네.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네, 그래서 들어보셨고 또 다른 분들은요?
9: 저는 사실 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경험은 되게 드문 것 같은데 네. 대신 평양대붕 같은 예전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6: 맞아요. 그 해방 당시에 한반도에 약 2,8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개신교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만 해도 그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대요.
0: 맞아요.
6: 그런데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면서 이제 좀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크리스천들이 추방되고
6: 맞아요.
0: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졌는데 해방 이전에는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6: 맞아요.
0: 성도들도 훨씬 많았으니까 어쨌든 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은 교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6: 많죠.
0: 중심이 된 교회들 참
6: 네,
0: 많습니다.
6: 맞아요.
0: 그래서 당연히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 교회 재건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래서 각 교회들의 한 교회씩 매칭해가지고 통일 이후에는 이 교회는 북한의 어느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미리 재건 건축 헌금을 모으고
6: 마니또처럼 매칭해주는 거예요?
0: 맞아요.
4: 우와, 너무 좋다.
0: 그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4: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0: 맞아요.
4: 네,
3: 그래서 신의주
4: 네, 신의주 교회가 이게 주보에 항상 나오는 그림의 그 재건된 교회 모습이고
0: 네.
4: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그 헌금이 쌓인 돈이 엄청나다 오고 제가 맞아요. 북한 재건 교회를 위해서 네, 글을 많이 들었어요.
6: 그렇구나.
3: 아니 근데 북한 교회 재건 백서를 읽어봤었어요.
0: 네.
3: 그 재건 백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매칭해서 분단 전에

0: 했던 괴를 다 회복하려는 움직임 너무 감사하다. 근데 동시에 약간 김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북한 교회 재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왜냐면
0: 북한 교회는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미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억압 때문에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건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1: 네.
0: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막 들어가서 막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듯한 부담감을 갖고 있잖아요.
2: 남한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0: 이미 북한에 준비된 성도들이 분단되기 전부터 그렇다기 성도들도 있고
1: 맞아.
0: 외부에서 만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2: 맞습니다. 네.
0: 그런 분들이 막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딱 그 제재가 거치는 순간 그분들이 막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극동방송이 먼저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더 흘려보내고 그분들이 주도로 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3: 좋은 생각이에요.
1: 네, 진짜 좋은 생각이다.
0: 뭔가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 같아서
1: 아니에요.
2: 네.
1: 너무 좋은 생각이죠.
2: 새로운 또 시각과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교단체들마다 추사는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뭐 4, 50만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금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루토기 성도들 또 중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된 성도들 저희 극동방송처럼 방송 선교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분들이 맞아요.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한국교회의 참 중요한 일이다.
4: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남한에서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 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러 가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또 악기를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꾸려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4: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고 예배가 골목마다 막 찬송이 나오고 너무 설레가지고
1: 철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남한 사람들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 왠지 사람들은 다 평양에 몰려있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듣는 것도 평양 중심의 얘기다 보니 다 평양으로 갈 것 같아요.
2: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3: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양이 좀 많이 고립되고 좀 세뇌를 많이 받고 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평양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2: 오히려 이제 그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3: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평양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1: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 평양이 아니라 국경 근처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분들이 이제 되고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면 평양보다는 지방 중심이지 않을까.
2: 맞아요. 이제 뭐 북한 전역에 각지에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선교단체의 보고들도 있지만 또 중국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또 훈련받고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고 또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중국 국경 지역으로 뭐 온성이나 이런 곳으로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지라든지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신앙인의 집안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3: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모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 그게 교회 재건이지 딴 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2: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
3: 서로가 각자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전파하고 하다 보면 그게 다 천천히 이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요즘 사복음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0: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 갔을 때 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건물이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 중심으로 먼저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1: 사실 보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탈북민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 맞아요.
1: 그냥 마음을 쉽게 안 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첫 단추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전도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3: 맞아요.
1: 왜냐면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북한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지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한국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3: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전도해본 경험. 이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노력해본 경험이 사실 통일 이후에 정말 큰 경험이 될 거거든요.
1: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어도 우리 지방이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봐야 북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을까.
0: 공감되네요.
3: 맞아요.
0: 제가 방금 철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3: 직접 전도를.
0: 북에서 온 언니를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북한에서 하도 맨날 세뇌 당했던 내용이랑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해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PTSD처럼 분명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그럼에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 내지는 좀 열린 마음의 시초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1: 그래 저희가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몇 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똑같은 반응이세요. 근데
0: 그래요?
1: 그때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체 사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걸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한 우리를 만들고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진 능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주체 사상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조금 넘었다.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다. 뭐가 뭘 따라한 거냐. 그랬을 때 오히려
3: 되게 논리적으로
2: 오리지널
4: 대박이다.
1: 왜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
3: 누가 원조냐.
1: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따라한 게 맞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체제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게 북한 주민은 이미 그 킹덤 시스템에 훈련이 딱 돼 있어요. 그 김밀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거든요.
2: 근데 그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 김일성이 주체 사상이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걸 보면 조만간 그게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랬으면 좋겠다.
5: 저도 교단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 많잖아요. 그래서 교단별로 북한의 교회 재건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복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0: 경쟁하지 않고
3: 뭐 이제 그 선교하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래서 극동방송은 AM 방송이 한 달에 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을 들어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늘도 70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각 교단에서 지금 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각 교단별 북한 선교부에서 어떻게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 재건하고 선교를 할까 논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탈북민에게서라도 탈북민 먼저 선교하는 어떤 경험 그리고 전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각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복음 통일과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3: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각 교회에서 서로 좀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전격 보류하고 외교 협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백악관이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규모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 사막에 비밀 전진 기지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중동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에볼라 확산에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르완다가 국경을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직접 옮기며 산업현장 활용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식 디저트 열풍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쌀값 통제 강화로 장마당 혼란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80%를 국가에 상납하면서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전격 보류하고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예정됐던 공격을 중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합의가 무산될 경우 즉각 대규모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군의 준비태세는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군사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중간선거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확전을 통해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군사행동은 오히려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방문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미국이 쉽게 확전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우리 돈 약 2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축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할 여러 경제 사안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생산시설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 일부 지역의 가금류 수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이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농가와 제조업계에 도움이 되는 경제 성과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첨단 반도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현재 이란 문제 등 중동 정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정면 충돌은 일단 관리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백악관 설명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24년부터 이란과 인접한 이라크 영토 내부

후에 비밀 전진기지를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말부터 이라크 서부 알루카이브 사막 인근에 공중지원과 급유, 의료기능 등을 갖춘 군사기지를 구축했고 이를 활용해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핵심 지역에 대한 장거리 공습작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기지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약 7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란까지의 비행거리를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지의 존재는 지난 3월 한 베두인족 양측이가 사막 한복판에서 활주로와 군시설, 헬기 등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양측이는 이라크군에 신고한 뒤 귀가하다 공습을 받아 숨졌고 이후 현장 수색에 나선 이라크군 병력도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군은 처음에는 미군 시설로 판단했지만 미군 측이 자신들의 기지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뒤늦게 이스라엘 관련 시설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이라크가 사실상 자국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일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에볼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최소 88명, 증상 사례는 300건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인접국인 르완다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연결된 주요 국경도로를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국경 폐쇄가 과학적 근거보다는 공포에 기반한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는 공식 통로가 막히면 오히려 비공식 국경 이동이 늘어나 감시가 어려워지고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출혈 증상을 동반하며 치사율은 약 50%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 중인 바이러스는 희귀 변종인 분디부규 계통으로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WHO는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으며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물류 운반 능력을 공개하며 산업 현장 활용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23kg 무게의 소형 냉장고를 직접 들어 옮기고 상체를 회전해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동작까지 수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시연이 단순 연구실 테스트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동과 조작 능력을 동시에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게 중심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를 안정적으로 들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신 제어 기술과 센서 기반 균형 유지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가 시뮬레이션 기반 강화 학습을 통해 작업을 익혔다고 밝혔으며 실제 환경에서는 최대 45kg 수준의 냉장고 운반에도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AI 로보틱스를 산업 현장과 일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경쟁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식 디저트가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K-디저트, 한국의 간식 열풍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국식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요아정 매장에는 현지인들이 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지 소비자들은 K-팝 아이돌이 추천한 메뉴 조합을 따라 주문하거나 SNS를 통해 한국 유행 디저트를 접하고 매장을 찾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요아정은 지난해 일본 진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본 내 매장을 15개까지 늘렸고 또 다른 한국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요거트 퍼플 역시 일본 진출 3개월 만에 7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식 계란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도 일본 내 점포 확대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 베이커리 브랜드들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미국에서 29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고 드레주리 역시 200개 수준까지 매장을 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외식 브랜드 가운데 제과, 디저트, 커피 업종 비중은 30%를 넘어섰고 특히 제과점 업종은 치킨 브랜드 다음으로 많은 해외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음식들이 단순히 음식을 넘어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소비 흐름과 결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는 SNS에서 화제가 된 한국식 디저트를 직접 먹어보는 것이 하나의 문화 소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급등하는 장마당 쌀값을 잡기 위해 전국적인 가격 통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시장 혼란과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장마당 식량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고 안전원들과 상업 부문 일꾼들이 시장 단속에 나섰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실제 북한 시장의 쌀값은 지난달 3만 원 선을 돌파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신의주 시장에서는 쌀 1kg 가격이 3만 2천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단속을 피해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몰래 거래하면서 오히려 쌀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안전원들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억지로 묶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더 굶게 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 일대 어민들이 어획철에도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 어선들은 최근 오징어와 낙지 조업에 나서고 있지만 잡은 어획물의 80%를 국가에 상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가에 등록된 선박은 국가 계획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방침 아래 개인 어선들의 어획물을 대거 국가 계획분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는 어획철 수산물을 장마당에 팔아 수익을 낼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을 국가에 넘겨야 해 실제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낙지나 오징어는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사업소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져가 손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주와 선원들 사이 갈등도 늘고 있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부업 형태의 어업 활동도 감소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황해도, 함경남도에는 30에서 80mm, 특히 황해도와 함경남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경남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5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양덕은 오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4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22도, 평양 21도, 양덕 15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성과 강계에서는 비 소식 대신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5도, 자성과 강계 13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4도, 자성 21도, 강계 2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이 맑겠지만 개성과 사리원 신계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 모두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0도, 신계 18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북청과 희산에서는 비 소식 없이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이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북청 14도, 희산 11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희산 18도, 북청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비 소식보다 흐린 날씨와 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성진에서만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3도, 웅기 12도, 청진 11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8도, 웅기 16도, 청진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로 시작되지만 비와 바람으로 인해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21일

0: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동행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한 대성당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고요.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있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존재할 때 현재 유한한 시간이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죽음 뒤에 심판을, 심판 뒤에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미래를 넘어 내일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구하면서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의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입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를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미누스의 천보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용호는 햇빛빛이니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10계명 다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섯 번째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류라고 그랬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이 있지 않아요? 모든 법칙이 제1은 효라고 그랬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가 위대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위대한 어머니가 되세요. 좋은 교훈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양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의 효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당신 아들이 더 효도인가 우리 아들이 더 효도인가 갑을이 내기를 했어. 첫 번째 갑이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소를 끌고 지붕이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요? 그거 못해갔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얼레 집에 갔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큰아들도 소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갖다 놔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소를 끌고 이래야 이래야 이래야 이래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시합 중에서 갑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신흥회라도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어명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지승 씨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해산에서 온 이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각각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다가의 동대와 같이 나의 인생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1: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만물의 창조자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이선희 자매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합니다.

극동방송 아뮤 앨범 가운데 테너 노영아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양했고요.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그리고 속히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이렇게 힘차게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빛과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령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였고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자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하여 한 가지 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의 동침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적진 깊숙이 밀어넣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도 죽었고 이제 밧세바를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짧게 보면 10개월 그 이상으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은 평이한 현실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행하는 것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한 성읍에 부한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한자는 양과 소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였고, 자기 자식처럼 길러 키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보통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데, 부자는 자기의 것을 아껴서 가난한 자에게서 자식처럼 기르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듣고는 분노하여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대해 나다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그리고 선악 간의 보편적인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인 양심이 있습니다. 보통 나단 선지자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윗은, 이 사람이 나를 빗대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충분히 알만한데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그 어떠한 자책이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그 죄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꾸중과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냈고, 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내게 다 주었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였다고 한다면 모자라지 않게 내가 이것저것을 더 채워줄 수 있었는데, 너는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결국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다윗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울과 여로보암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왕은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를 보면 사울의 뒤를 그대로 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로보암도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려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왕의 아버지가 가혹하고 혹독하게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는데, 이제 왕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잘 다스려 달라, 좋은 왕이 되어 달라는 청원을 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 말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어떻게 응답해 주어야 하는가 의논합니다. 제일 먼저 의논한 사람들은 아버지와 함께 정치했던 연로한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마음에 이 조언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짊어지운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우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 말을 더 좋게 여겨서 자기의 대답을 들어온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열 지파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남유다에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내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결국은 이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넘어가게 돼요. 나를 죽이고 내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넘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이 염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꺼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실 텐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자기 방식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델과 단 두 곳에 제단을 쌓아두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먼저 버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로보암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의 남은 생애는 어떠할까?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악의 길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꺼내어 놓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죄와 맞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버렸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드러난 지금 이제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핑계거리를 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세바가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바세바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왕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이나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른 점은 그 죄에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책망받은 후에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히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다 꺼내어 놓고 오로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회개의 자리에서 이 다윗이 유일하게 놓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끈, 그것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늘 죄짓는 자들이 돌아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마치 돌에 각인되어 있는 글자처럼 한번 죄 가운데 들어섰을 때에 그 죄를 끊어내기가 여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죄가 주는 유혹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부패한 우리의 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죄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도록, 자신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뒤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윗이 용감했다, 용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고 있는 다윗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조차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자리에
다윗이 붙들고

나아간 것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부하들이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 속에서, 아니 자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울 죽이기를 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 다윗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한 그 결정과 결단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책망하실 때 말씀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죄로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쉴 틈 없이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붙들고 내 백성답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주신 약속처럼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위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취하여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거주민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살고 너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담으셔서 은혜다운 일들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주시는 것도 은혜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높일 때에도, 우리를 낮출 때에도, 우리를 살릴 때에도, 우리를 죽일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 은혜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서야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죄의 기름을 알아 그 길에서 뒤돌아 설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우리는 단 한 시도 주와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세상에서 너무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강건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나 없이 손에 쥐게 되는 부요함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

0: 아 없이 강건한 것이 결국 무엇으로 맞춰지는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도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나는 주의 백성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 입술로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데 가난이 싫은데 혹시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까 기대해서 그런 헛된 고백 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리에서도 그것을 복으로 은혜로 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지혜를 주시고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 주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며 하나님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고백하는 은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자기 죄의 길을 쫓아갔지만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를 다시 꺼내어 들므로써 죄를 죄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그 입에서 뱉어지는 책망에 눈을 떴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 회개의 기도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 용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 죄의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죄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여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진리와 거룩과 의의 자리에서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여름더위 대신 여름철 같은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지역 역시 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취약 지역에서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9도, 여수가 18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목포가 1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이 15도, 평양과 함흥, 춘천과 강릉이 14도, 강계 13도, 해산과 청진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신의주가 24도, 대구와 부산, 여수와 제주가 23도, 대전이 22도, 평양과 광주가 21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춘천과 서울이 20도, 목포가 19도, 함흥과 해산 18도, 청진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로 시작해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아, 하나님의 은혜로에 이어서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나누어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죄를 쫓지 않고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주의 백성들의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배임을 아는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이 진정한 복임을 세월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오리무중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갖는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1일 수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신 분, 너 성결키 위에를 찬송함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0: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다.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 성화를 힘입고 의롭다, 칭의를 힘입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다 괜찮겠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 유익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교회의 유익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나의 유익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가한데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한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래서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나의 유익,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 개인의 즐거움과 개인의 유익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유익, 몸된 교회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유익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얽매인다라는 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엑수시아조 이렇게 돼서 엑수시아 그러면은 권세, 어토리티를 말하죠.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직역을 하면 언더 어토리티, 그 권세 아래 놓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그 권세 아래 놓이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아이 그게 꼭 그렇게 연약한 자를 이렇게 마음에 힘들게 하고 어려우면서까지 꼭 고기를 먹어야 돼? 아이 못 먹을 게 뭐냐? 나는 먹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이걸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식탐의 권세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강하게 주장할 때 나의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욕망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끌고 가는 그 강력한 죄의 정욕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내가 내 정욕과 죄의 소욕을 따라서 끌려가다 보면 모든 것이 자유한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술을 마실 때 술이 자유가 있죠. 근데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 뜻대로 못해요. 술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아래 놓이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것 외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이제 음식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자, 음식, 내 배를 좀 살리고 소화를 하고 뭐가 들어가야 배가 꼬르륵거리지 않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배는 음식, 음식이 와야 이게 배가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것저것은 배, 그리고 음식, 이거를 다 폐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음식의 문제, 그리고 나 배고픈데 뭘 먹어도 우상의 고기 상관없지 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게 그리스도의 연약한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흔들흔들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이것저것을 주님은 다 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헬라의 이원론은 육체로 사는 삶, 어차피 육체는 깨끗하지 못하고 이제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뭐 배고프면 시컷 채우고 뭐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삶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제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고 그분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을 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헬라적인 이원론으로 기초한 우리의 식탐, 탐욕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음란에 관한 문제입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죠.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자, 그런데 헬라의 그 당시의 철학은 이 몸의 음란의 정욕과 이 유혹 앞에 몸이 요구하면 네 몸대로 충실하게 반응해라. 어차피 껍데기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음란을 행하는데도 서스럼 없이 이제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음란의 문제도 결국은 나 개인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음란, 나의 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뚱아리가 있는 거지. 이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란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 이것도 참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그 헬라의 이 이원론적인 철학에서는 몸은 아주 하찮고 좀 빨리 벗어버려야 될 이 껍데기 같은 건데 몸이 음란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체들, 영혼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과 몸이 하나 된 온전한 전인이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 이걸 뭘로 얘기하냐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살리셨고 그 다음 또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건 우리의 몸을 부활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구속되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결국 영화롭고 거룩하게 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몸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함부로 막 쓸 몸이

하며 이 몸을 죄의 정욕에 내주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성경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뭐요? 몸. 영혼, 몸. 우리 보통 영혼육 얘기하는데 이건 다 우리 이 사람의 기능을 하는 하나님 앞에 각각의 부분을 얘기합니다만 중요한 강조점은 온에 있습니다. 온 모든 존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도 몸. 여기 혼이라는 건 밑에 나눠주고 보면은 목숨 이렇게 돼 있는데 흔히 분류하는 영혼육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내면 그리고 혼 우리의 목숨 그리고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모실 때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24절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시랴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을 갖고 우리가 모든 걸 하죠. 아무데나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몸과 몸,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고 보는 거죠. 자, 15절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 멤버, 지체, 이 팔다리가 된다는 거죠. 몸뚱아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일부, 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도 되고 예수님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나 혼자만 연결된 게 아니라 누구랑 연결됐냐? 예수님께로 연결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나의 음란, 내가 즐기는 것, 이게 결국은 누구랑 연결되냐면 그냥 나 혼자 즐거워서 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참 이 몸의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며 믿음 안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된다. 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창녀와 합하는 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둘이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 긴밀한 한 지체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창녀와 합한다면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음란 가운데 같이 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드는 것이고 자, 그러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한 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 안에 이제 또 아주 본격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러죠. 18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 음식 우상 숭배했던 걸 갖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먹고 하는 이런 거도 마음대로 했지만 동시에 아이 어차피 썩어질 몸 뭐 실컷 즐겨라. 아직 몸뚱아리가 건강할 때 실컷 더 즐겨라. 자, 이렇게 가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사람이 범하는 죄, 인간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다른 사람, 외부에게 미치지.

0: 이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에 범한다는 건 자기 지체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면 그 음행이 나의 몸에도 영향을 주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도 병들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몸은 우리들의 육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 우리의 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죠. 아, 그게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거룩한 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20절에 값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셨는데 생명을 샀다는 건 단순히 영혼만 산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사신 거죠. 값으로 샀다. 누구 값으로 샀습니까? 나의 생명, 목숨, 나의 육체를, 영혼을 사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격으로 매긴다면 우리의 생명값이 누구의 값과 똑같냐? 예수님의 생명값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값.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너희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고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한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죄의 정욕에 또 너의 육체의 소욕에 함부로 내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희한하게도 죄를 한번 경험하면 죄의 맛을 알고 죄에 자꾸 탐닉하며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고 충만하게 머물려면 우리의 성소가 깨끗해야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주 앞에 깨끗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단순히 내 마음대로라는 내 몸의 차원을 넘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소가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향한 주님의 목표, 최종적인 정착지는 그냥 이대로 지금 이렇게 썩어가는 육신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때 영광의 부활을 향한 놀라운 회복까지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갈수록 예전 같지 않고 후패하고 약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언젠가 이 연약한 몸을 다시 놀랍게 회복시키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몸을 주님이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정결한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각나는 묵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자신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이제 자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신분으로 자기 몸

몸도 마음도 주장한다는 것이 벌써 본분을 벗어난 일임을 성도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아는 일이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사도의 간곡한 권유가 도덕과 삶의 기준들이 흔들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구합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아멘 하면서 이 부족한 나를 성령의 전 사모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 것을 다짐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성도의 거룩한 한날 사십시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짜 사랑이길 원합니다. 순종의 우선순위를 두고요, 삶을 재정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오늘 네온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내 안에 갖춰져 있는 온갖 영적 장신구를 떼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고지를 향해, 누군가는 안락한 노후를 향해, 또 누군가는 자녀의 발전을 위해 힘없이 발을 내딛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정작 그곳에 가장 소중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어떨까요?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손에 쥐었는데 그 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지만 동시에 가장 씁쓸한 뻔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천사를 보내며 원수들도 다 쫓아내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대박의 약속이었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경제적인 풍요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은 동행만은 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막힌 제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처럼 목이 곧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농부가 소에게 멍에를 씌우려 할 때에 소가 고집스럽게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모습에서 온 비유입니다. 주인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더 옳다고 믿으며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자신들의 욕망을 선으로 섬겼던 그 완고함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와는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완악한 상태의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부딪히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멸절될까봐 내리신 자비로운 징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청청벽락 같은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그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핵심적인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서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얻은 금 귀고리, 목걸이, 팔찌들입니다. 그것은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자신들을 돋보이게 해주었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가치가 있으라고 말해주는 세상의 징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중한 장신구들을 과감히 떼어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떼어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벗어놓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강탈하듯 급히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순간 나를 꾸미고 있던 그 화려한 금붙이들,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흉물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신구를 떼어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가나안 땅에 금보화가 더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저의 화려한 단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성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낫습니다. 제 교만의 장신구를 다 던져버릴 테니 제발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목에, 내 손목에 휘감고 있는 영적인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나의 학위입니까? 내가 쌓아온 커리어입니까? 남들에게 뒤처지 않으려고 애써 치장한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은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믿는 완고한 자아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여전히 이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라면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0: 양심구를 떼어내는 이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평화가 강같이 흐르네.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은혜의 하루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로 21일,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진 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부부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부부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신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때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난 두 사람이 영원히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부단히 사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 부부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믿음의 가정 호산나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실패를 관리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도쿄대학교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실패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기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출수록 커지지만 일단 드러낸다면 성공과 창조의 단초가 됩니다. 인생의 80%는 실패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타무라 교수가 말한 실패 관리 6계명입니다. 첫째, 실패가 쌓이면 실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둘째, 주변 사람과 실패 경험을 나누라. 셋째, 실패를 절대로 감추지 말라. 넷째, 실패를 정리해 기록으로 남겨라. 다섯째, 주기적으로 과거의 실패를 떠올려라. 여섯째, 외부의 사람들과도 실패를 공유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그리고 철저히 믿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훌륭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자주 넘어진다 해도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경한 밭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실패에 무너지지 말고 항상 곁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곁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쓰게 하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훌륭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우리 가정 페로스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배석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날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세상에 잘 나가도 똑똑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여리고 사건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2장과 6장이 이어지는 여리고 사건. 먼저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여리고성에 도착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정보가 새어나가 여리고 왕의 특공대가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기생 라합이 주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둬요.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할 때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내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타고 내려간 이 붉은 밧줄을 네 집의 창에 달아놓고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내 집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 만일 네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죽어도 우린 책임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6장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 엿새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했어요. 언제 돌았다고요? 새벽에 돌았어요. 제가 왜 새벽에 강조할까요?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새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요, 몇 바퀴를 돌죠? 일곱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고 돌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특공대를 조직하든지 뭘 전략을 짜든지 하는데 여러분 돈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틀려요.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외쳐라 하니까 와 하고 외치니까요,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돌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그 철벽성, 성벽이 너무 두꺼워서요,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다 무너져버립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기생 라합이 있는 집만 무너지지 않아요. 왜입니까? 붉은 밧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요. 붉은 밧줄이 있는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기생은 보통 사람보다 도덕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기생의 집 식구들이 다 살았어요. 여리고성에 나름대로 선하고 훌륭하고 법 없어도 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기성이며 도덕적이지 못한 기생 라합의 식구들은 다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붉은 밧줄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붉은 밧줄은 예수의 피.

피를 상징합니다. 내가 전에 간음하고 슬퍼하시고 마약하고 도둑질하며 사람들 속이고 지저분하게 살았어도요, 지금 이 시간 주여,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제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의 자리를 떠나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영생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점창고요, 돈 많고요, 고상하게 귀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돼지나 소처럼 죽은 다음에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것이,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인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심판입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요,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있어갖고서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열매로 올려드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예수의 피로 여러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죄를 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켜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술의 고백 아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국에 미노트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 오래된 등대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등대의 항의 암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등대가 하도 낡고 또 하도 후져서 해안경비국에서 이 등대를 아주 최신식으로 고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빛도 밝고 정말, 그런데 기술상의 문제로 새 이 장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불빛을 못 내는 거예요. 항해 암호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항해가 불안했고 바다는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던 바다에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해안 당국에 건의를 합니다. 비록 낡긴 했지만 옛 장비로 옛 암호를 말해줄 것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노트 항구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불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선원들은 이 항해를, 정말 항해를 할 때 암호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출발하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죠. 항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몰라요. 내일을 예측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에 붙들려가는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의 불빛이 꺼진 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삶을 살고 왜 감사하며 살고 기쁘게 살고 왜 부족함 없이 삽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거꾸로 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국 대통령이요, 백악관에 거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가면 거기가 백악관대요. 거기서 결정하면 전쟁이 나고요, 거기서 결정하면요 미국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에 가면
백악관이 비행기가 되는 거고요. 베이로 가면 베이가 백악관이 되는 거고, 샌프란시스코 가면 샌프란시스코가 백악관이 되는 거예요. 권력은 그가 있는 곳으로 옮겨지고요. 모든 라인이 그가 있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가 있는 곳에 그를 보호하고 그가 있는 곳에 힘과 능력이 그곳에 있고요. 아무도 그를 고기를 당할 적 없어요. 여러분, 정보원들이 주변을 지키고요. 헬기와 무기들이 그 대통령을 엄호합니다. 수많은 조직 정보원들이요, 그 주변을 철통같이 지켜요. 왜요? 대통령이니까요. 높은 사람이니까요. 백악관의 주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린 백악관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호위라고요. 성령이 주신 능력이 우리를 무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주님이 계신 것을 누가 감히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누가 나를 끊으리요. 아무리 어떤 것도 주님과 맺은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약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우린 머리털 하나 상함 없고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린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부관계 또한 인간관계에서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근데 부족한 것, 실수한 것 들춰내고 지적하면 관계 어려워져요. 왜 교회들 문제 있습니까? 그 실수 하나 들춰내갖고서 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적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실수를 들춰내는 게 좋습니까? 그럼 고쳐집니까? 아니면 덮어줄 때 그게 은혜가 됩니까? 덮어줄 때요.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덮어주고 격려해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샘과 함과의 아비 중에요. 아비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서 하체가 드러났잖아요. 그걸 덮어준 여러분, 정말 들춰내나면요, 여러분, 형제들의 종이 돼버려요. 근데 뒤로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가린 사람들, 여러분, 덮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어느 학교에 문제아들만 모인 문제반이 있었대요. 그 중에 가장 문제아를 선생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고 말했대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름 부를 때마다, 무슨 질문할 때마다 넌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예, 선생님, 저는 너무 똑똑해서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야 부르니까, 예, 선생님, 저는 너무 똑똑해서 여기 앉아있습니다. 근데 며칠 하더니 애가 변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늘 꾸중과 너는 왜 그러냐 책만만 비난만 받던 아이가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요 다른 사람 피어나게 해줘야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말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퍼드리고 머리카락을 씻어줘요. 그럼 마리아 전 재산을 주님께 다 바친 것이나 다름없죠. 우리 주님께 바치는 것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딱 말합니다. 왜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한 방울 두 방울만 부어드려도 될 텐데 왜 옥합을 깨뜨려 그걸 다 부어드리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논리 있는 말입니다. 말인즉 맞잖아요. 그거 팔아갖고 300데나리온 되는 거 팔아서요, 여러분, 그거 하면 그게 이게 거의 몇천만 원 되는 걸, 예? 발에 다 부어 땅에 쏟아지면 낭비 아니에요. 말인즉 맞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칭찬했습니까?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까? 여인을요, 마리아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을 괴롭혔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의 일이 영원토록 기념되리라. 마리아는 천국의 보배, 이 땅의 보배가 되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마귀에 쓰임받고요 결국 창자가 터져 죽어요. 여러분, 논리에 맞는 말이라도 원망 불평하거나 그걸 끄집어내서 공동체를 깨뜨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논리와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 이성했다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요. 한국교회가 논리, 이성 그거 찾다가요 교회가 정말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이러한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가야 돼요. 마귀에게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린 주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얘는 내가 쓰는 애야, 내가 한 번만 얘를 쓰면 교회고 가정이고 시청거리고 그런 존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에 가족이 좋게, 교회가 좋게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예,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새벽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중에 기쁨되기 원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십니까? 예, 그런 고민하는 게 성도죠. 여러분 어느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신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아주 냉정하기로 소문난 권사님이 저녁 기도에 금요 은혜 밤에 오신 거예요. 한 번 눈물 안 흘린 그분이요, 그날따라 눈물을 줄줄 흘리시랍니다. 찬양부터 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막 혹시 울고 계시더래요.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목양실 불러서 안 울던 분이 울면 놀래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권사님 무슨 일 있으셔요, 집안에요? 또 눈물 날 만큼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쑥스럽게 별걸 다 물어봐요. 대답하더래요. 사실은 목사님 교회 오기 전에 보았던 연속곡이 하도 슬퍼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오늘 병들어 죽어가는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울었대요. 예? 평생 눈물 한 방울 없던 권사님의 눈에서 흐른 눈물의 이유가 고작 연속곡의 주인공이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속곡 드라마의 주인공에 우리 감정이 대입돼서 그가 불쌍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예? 진짜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 믿음이 죽어가는데도 울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쁨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배부를 때 오는 기쁨이 있고 배고플 정말 오는 기쁨이 있고요, 또 가지고 싶은 걸 내가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잃었다가 찾았을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능적인 기쁨이 내 기쁨의 전부라면 그건 육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가 부르나 고프나 가졌던 못 가졌던 잃었던 찾았던 상관이 없이 누리는 차원이 다른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쁨, 우린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그 해양경찰교육원이 저쪽에 있죠. 거기 해양경찰들 훈련받고 해양경찰 가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고 교수님이 학생들과 이제 차 한잔 이렇게 하면서 편의점에서 음료를 하나씩 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수가 갑자기 이제 학생들이 오늘 받은 애가 뭡니까? 나는데 몇 명 이야기하다 한 여자 청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저것 입시도 다 떨어지고 시험도 경찰 시험 너무 못 봐서 저는 분명히 불합격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꼴찌라도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시험을 준비하는데 교회 여름 행사랑 딱 겹친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 요구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 좀 교사로 섬겨라. 무려 3주간 말입니다. 그때가 시험이 곧 있으면 시험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내 인생이 걸린 시험이고 정말 나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나 못한다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그 두 음성을 주시더래요. 해라라는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육을 통해 나를 일하게 하십니다. 그 순종했다 갑니다. 정말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그 결과로 시험에 합격하게 하고 자기가 이 필기시험도 있지만요 몸으로 하는 실기시험도 있어요. 자기는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서 그 실기에 또를 좀 붙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입사하기 두 개로 시작하는데 세 개 경장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고 있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었더니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면 복이 돼요. 왜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결정적일 때 내 생명을 지킬 것이고
길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면요, 때론 내 시간이 바쁘고 때론 내 일이 바쁘고 다른 사람 하지도 않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순종과 원신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무너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 옛날에 다 해봤어요. 여러분, 옛날에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의 중심은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아더 원수가요,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받았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을 때입니다. 상륙작전이란 게 배 한 척만 침몰하면요, 그것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작전이고요. 그가 상륙작전을 연구해보니까 지구상에 500번 정도의 상륙작소 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외에는 성공한 작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하들이 그 작전을,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인천은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배가 잘못하면 잘못 들어갑니다. 그때 맥아더 원수가 대답합니다. 500분의 1 확률이 아니라 1000분의 1 확률이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작전과 함께 하시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자유방국과 함께 우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그게 성공했고요, 우린 공산화가 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나는 가는데 넘실대는 홍해바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가 가로막는 인천 앞바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가십시오. 교회에서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판세는 뒤집어집니다. 우린 승리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요, 부정적 생각을 하고 예배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전부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들 할 수 없고 다 뿔뿔였던 그들이 마가다락바에 성령 받고 나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세요. 안 된다, 어렵다, 약하다 생각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추악한 생각들이 차고 오면 물리치고 선한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잃어버리고 성공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역사하셔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폐쇄된 철길을 건너는데 마을 아이들이 철길 건너가 중간에 빠지는 애고 다친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뚱뚱하게 생긴 그놈은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쳐다봤더니요, 철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데 다른 애들은 가다가 밑을 내려다봐서 무서움 때문에 막 떨어지기도 하는데 얘는요, 배가 나와서 안 보여요. 그리고 앞만 보고 걸어가니까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출렁이는 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요, 가끔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래만 보입니다. 우린 위를 보고 달려간 사람이에요. 우린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보고 나간 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새해 말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0편 10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정말 막 바뀌어요. 누구죠? 뭐 빌 게이츠 했다가 또 지금 뭐 그 하여튼 뭐 여러 바뀌고 뭐 오일머니 뭐 이렇게 다 바뀌는데, 근데 세계 제일 부자가 정말 4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부동의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록펠러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지은 대학이 수십 개고 종합대학이 네 개고 수십 개 대학을 줬죠. 그가 교회가 없는 마을 새로운 신도시 지역마다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당을 교회를 창립했는데요, 그가 세운 교회가 4,500개 정도랍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교회 안에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그가 좀 보세요. 근데 그가 세운 대학과 교회에 록펠러란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에요.
기둥 하나에도

불멩이 하나에도 강단 한짝 모퉁이에도 땅바닥에도 록펠러 너의 이름을 쓰지 말아라. 왜? 네가 번 건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록펠러 나는 내 재산이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요, 아니 록펠러 회장님이 부자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어머니가 재산을 물렸다는 얘기는 도무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가난하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소중한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철없는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내가 일주일 동안 용돈을 받으면 20센트를 주면 2센트를 손에 들려주며 뚝 떼서 이건 네 거 아니지, 이건 누구 거지? 하나님 거예요. 네가 쓰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바쳐야지? 하나님께요. 이거 쓰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축복의 씨앗이에요. 종자를 먹는 농부는 어떻게 되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굶어 죽어요. 종자 먹는 농자처럼 어리석은 농부는 없느니라.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종자까지 뜯어먹은 살려고 하지 말아라. 철없는 시절 부모는 그에게 십일조를 가르쳐줬어요. 평생 단 1원도 십일조를 떼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십일조 가운데 하나님 것을 떼먹을까 봐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10의 9조를 바쳤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가는데 언제나 제일 앞자리, 목사님이 똑바로 보이는 그 앞자리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고 적어도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요, 록펠러를 데리고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얘기합니다. 얘야, 이 자리 놓치지 말아라. 다른 것 양보해도 괜찮다. 사업을 양보해도 괜찮다. 친구와 우정을 양보해도 괜찮다. 자존심을 꺾어도 괜찮다.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만큼,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말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얼마나 양보합니까? 내 일이 바빠서, 어떤 일들이 바빠서 예배는 쉽게 뒤로 빠져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우린 내 일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유명한 백화점 중에 JC 백화점, JC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큰 백화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창설자 이야기 중에 그가 결핵으로 결핵 요양소에서 죽어가다가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구나,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오늘 내가 죽는구나, 의사도 그날 밤에 당신이 오늘 마지막일 것입니다. 근데 그날 잠이 들었대요. 죽은 줄 아는데 깨어난 거야 아침에요. 근데 복도 옆에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주님이 지킨다는 그 음성을, 찬송을 듣는 거예요.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솟아나고, 왜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았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죽을 자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핵 요양소 옆에 작은 마트를 열어요. 가게 하나를 냅니다.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장사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어 키우고 키우다가 이것이 그 유명한 JC 백화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JC의 J가 뭔지 아십니까? 지저스. C는 뭘까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첫 글자, 그리스도의 첫 글자. 그래서 JC 백화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요,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요, 하늘에 좋고 땅에 좋습니다. 왜 여기만 아멘하십니까?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좋은 길은 오직 하나, 예수 외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의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만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성공케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님입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하던 이 나라가 이처럼 부강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 이 사회가 온통 갈등과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가고 가정의 윤리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약해져서 더 이상 이민족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교만해진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5월 21일 부부의 날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성공적인 결혼은 무엇인가? 늘 똑같은 사람과 여러 번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부부의 신비란 무엇인가? 부부의 신비는 매일 보는 익숙한 얼굴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사랑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결혼이란 세 가지의 옷을 입는다. 서로 끌리는 매력의 옷, 서로를 맞추어가는 인내의 옷, 마침내 하나가 되는 신앙의 옷. 여러분, 오늘 부부의 날에요. 각자의 남편과 아내가 최고로 사랑에 빠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중년 부부가 있었대요. 이 중년의 부부가 글쎄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거실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냉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 거실 마침 TV에서는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장면 중에 사자가 막 사냥감을 쫓는 긴박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던 남편이 적막한 분위기를 좀 깨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소, 저기 화면에 당신이 나오네. 막 사냥감을 노리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오늘 주야가 절로 나오죠. 40년 넘게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한 존 가트먼 박사는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최고의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싸우고 난 뒤

리페어 어템트, 회복 시도를 잘하는 부부다. 행복한 부부도 똑같이 싸운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싸우는 도중이나 직후에 슬쩍 미소를 짓거나 농담을 하거나 미안해 내가 흥분했던 것 같아 관계를 회복하려는 회복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포소 저기 화면에 당신 나오네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숨은 뜻을 그 숨은 부분을 말 그대로 그 회복 신호를 잘 또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부의 날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부부송 김민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화난 일이 생겼는데 회복하려고 풀려고 했는데 포소. 포소, 저기 사자가 당신을 닮았다고. 빵 터졌습니다. 아침에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예, 오늘 부부의 날 우리 6089님도 너무 공감되며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소중한 부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6910님이 부부의 날 함께 호흡하고 지냈던 그날이 참 그리워집니다. 우리 남편은 병마와 싸우다 이기지 못하고 작년 10월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남편이 그리워지게 하고 또 남편에게 고마워지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또 그런 고백을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자, 오늘 이 부부의 날에요. 아,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이 숨은 뜻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아내가 물어보면 사고 싶은 게 생긴 거래요. 자기, 나 정말 얼만큼 사랑해? 그 오늘 이미 다 사버린 거래요. 여보, 오늘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집에 물건 옮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 말에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아, 자기 맘대로 해요 라고 말을 하면 하기만 해봐. 네. 이런 숨은 뜻을 잘 해석하는 남편, 지혜로운 남편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말이 왜 서로 상처가 크게 되는가, 이것은 이 부부가 마음이 맨살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답을 좀 들어봤어요. 세상에서의 만남과 대화는, 나와 모르는 사람의 대화는 어느 정도 마음의 갑옷을 입고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는 맨살이라는 것이죠. 맨살이기 때문에 작은 공격에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 이런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부부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우리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정돈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사랑의 충만함을 떼어놓는 모든 것들 정돈해 주십시오. 영원한 내 편, 우리 아내, 우리 남편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부부의 날 오프닝, 선물 같은 오프닝 공유하고 싶은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고요.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 우리 5532님도 사랑의 언어로 해석하는 지혜로운 부부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8845님, 오늘 아침에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볼에 입을 맞춰주며 일하러 나갔습니다. 32년 동안 이렇게 하셨대요. 이야, 참 여러분 대단한, 오늘 뭐 이런 뭐 오프닝이 전혀 필요 없는 우리 8845님 부부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연입니다, 여러분. 7시 15분 박종호 목사님의 당신만은 못해요. 함께 하시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쳐납니다. 오늘 복된 아침 5월 21일 아침.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오프닝 말씀 문자 공유하시고 결혼기념일 10주년 되는 날 2860님 선물 같은 좋은 말씀 찬양이 참 감사합니다. 아까 박종호 목사님의 당신만은 못해요 이 노래도 그렇고요. 8808님 참 저도 아픈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게요. 바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셨대요. 참 그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6442님 3일 전 우리 부부는 심하게 말다툼 한바탕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금 아직 냉전 중인데 화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거고 저는 주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442님 오늘 그냥 대충 뭐 방송에서 부부의 날이구나가 아니라 기적 같은 그런 부부의 날을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해하셨다라고 문자 오시면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십시오. 아셨죠?

0: 예. 오늘 오프닝 말씀 부부 빵 터집니다. 6634님. 부부가 함께한 날, 참 감사한 날, 얼마나 감사한지. 7393님은요. 전파 선교사 진용범 성도님께서 우리 아내 윤금순 성도 췌장 수치가 높아 치료 중입니다.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 제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아내에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이 사랑의 마음을 잘 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잘 회복하시기를 또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32님도 극동방송 좋은 아침 시간이 특별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참 이 아침 남편이 보고 싶대요. 혼자 남겨진 시간이 8년째인데 참 외롭고 힘든 시간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참 우리 각자마다 상황과 또 여러 여건이 있겠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꽃을 피우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고요. 자, 지금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칼럼 영상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문학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우리 이정규 선교사님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함께 하시면 그 방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의 시 여인숙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손님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인숙. 인생은 여인숙. 날마다 새 손님을 만난다. 기쁨, 낙심, 무료함, 찰나에 있다가 사라지는 깨달음들이 예약도 없이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하라. 그들이 비록 내 집을 거칠게 휩쓸어 방 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슬픔의 물이라 해도 조용히 정중하게 그들 각자를 손님으로 모셔라. 그가 너를 말끔히 닦아 새빛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어두운 생각, 수치와 악의가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웃으며 맞아들여라.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니. 시인은 인생을 여인숙으로 비유합니다. 여인숙은 여러 손님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기쁨도 옵니다. 낙심도 옵니다. 무료함이 문을 두드리고 악한 생각과 슬픔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손님은 반갑습니다. 어떤 손님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슬픔의 무리가 들이닥쳐 많은 것을 휩쓸어 가더라도 조용히 정중하게 맞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친 손님이 우리를 말끔히 닦아 새빛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니. 시인은 방문한 손님들은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너머에 누가 계신지 압니다. 우리 인생의 여인숙은 우리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모든 손님 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여인숙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슬픔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쉽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떤 눈물은 금방 마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손님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손님을 누구와 함께 맞이하느냐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주님과 함께 맞이하면 기도가 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됩니다. 수치가 찾아올 때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자유가 됩니다. 인생은 여인숙입니다. 오늘도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있습니다. 감사로 맞이하십시오. 그 손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과

0: 마음으로 빚어가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1: 와,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생은 여인숙,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만남이 있다. 불쑥 찾아오는 만남이 있죠. 또 어떤 슬픔, 어떤 상처, 어떤 눈물.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이 만남 이렇게까지 내가 피곤하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 인생은 여인숙. 오늘도 문을 두드리는 손님들에게 감사로 맞이하며 나아갈 때, 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더 말끔히 닦아주셔서 새로운 그 생명의 빛을 받게 하신다라는 이 묵상이 참 귀합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영상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는 교재로 이 영상을 사용합니다. 수업 전에. 여러분도 꼭 그렇게 또 집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영상들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이 영상 링크를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저는 10분을 추첨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 잘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이라고 지금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전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링크를 공유해드렸고요. 2301님 인문학 10년째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책과 또 영상을 꼭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셨대요. 제가 응원의 선물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제기독교 대안학교 아이들과 함께 읽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5388님께도 제가 응원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을 잘 보내드리고요. 4165-9695님 인문학이라고 오늘 처음으로 또 문자 주신 분들 계세요. 7498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 어머님 오늘 이 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 너머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알게 해드리고 싶다. 8584님 인문학 이렇게 세 글자 문자 주셨는데 제가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문자 주셨고 9552님 5월 5일 남편의 두 번째 기일을 보내고 오늘 아침 우리 남편이 왜 더 생각나고 그리운지 천국 소망으로 정말 주님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고요. 참 그 마음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또 오늘 이 하루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맞죠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해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분명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인 속 날마다 새로운 손님을 맞습니다. 그 새로운 손님 아 나는 만나기 싫어 귀찮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와서 그리고 그 여인 속에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분이 우리의 방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다. 야, 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안내원이래요, 그분들이. 우리 삶을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원들이 그 우리 인생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여인숙, 그 여인숙의 주인장이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손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하늘에서 왔대요. 그리고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이 우리 방문한 손님들이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여인숙이 절대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손님 뒤에 손님 보내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오늘 손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빚어가십니다.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들을 또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요. 분명 여러분의 일상과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응원하고 축복하면서요. 오늘 오프닝 말씀, 부부의 날 선물 오프닝, 그리고 인문학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또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0: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어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출연하셨던 강석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부 이야기를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여쭤봤더니 뜻밖에도 첫날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첫날밤에 성령님의 감동이 와서 두 분이 벽구로 누워 자기로 하셨대요. 목사님은 사모님의 발을 보고 눕고 사모님은 목사님의 발을 보며 누운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이 사모님의 발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셨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그날 밤 목사님은 평생 이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다짐하시며 밤새 우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자꾸 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래도록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요, 누가 더 받느냐보다 누가 더 섬기느냐를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부부의 날,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배려하는 마음, 더 섬기려는 사랑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사랑, 섬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담길 줄 믿습니다.

손경민, 진아가 부른 주의 가정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중 21일. 네.

둘이서 하나 되는 의미를 담은 부부의 날입니다. 자, 한 번씩 더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사랑스런 눈길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자, 강 목사님의 첫날밤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요, 거창한 이벤트보다 섬김으로, 작은 섬김으로 오래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요. 자, 배우자의 발을 보면서 내가 이 발을 붙잡고 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살리라 다짐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들으면서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먼저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섬긴다는 거 뭐 거창하게 섬기는 거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도 그런 섬김들이 가능하죠. 오늘 피곤했지,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것, 또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기, 그리고 웃어주는 것, 괜히 어깨 한번 주물러주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이요.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가장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 섬겨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부부 사이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조금 더 배려하고 더 섬기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섬김 하나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닮아가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어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힘찬 라디오 사연 참여 게시판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메시지 참여하기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란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오프닝, 네, 말씀 카드 이미지와 함께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이미지 꾹 눌러서 저장하시고 오래오래 이 섬김에 대해서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은의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그리고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 두 곡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5832번님이요. 저는 남편의 이런 점이 때때로 감동을 줍니다. 남편이 새벽같이 일 나가면서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걸 보고 괜히 마음이 찡할 때가 있어요. 큰 건 아닌데 그런 작은 섬김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요. 작은 섬김들이 쌓여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번 더 먼저 해주고 내가 더 수고로이 움직이는 거 그런 섬김과 배려

음악들이 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6488번님,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 뵈러 가는 길에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사랑은 결국 돌보고 기다려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또 예수님 닮은 섬김 실천하며 살고 싶다고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주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미정아 사랑해. 그래요. 이 도시락 날마다 또 싸주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합니다. 그 사랑과 정성, 섬김. 네, 우리 남편에게 내가 계속 집밥을 먹이리라 라는 그 사명으로 감당하는 아내분도 너무 멋지고 또 이렇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도 표현하는 것도 그걸 알아채고 표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아름답네요. 방송가족 모두 모두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라고 1455번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344번님도요. 늘 감사한 주님. 오늘도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힘내시라고 파이팅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4627번님은요. 아멘 주시면서 저는 이제 섬길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셔서요. 얼마 전 80세, 90세 넘으신 권사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공원 가서 사진도 찍고 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요. 라면서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서울 참빛 노 권사님이셨어요. 사랑합니다. 와, 이 할머니들. 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섬기셨네요. 네, 식사 대접도 하시고 추억도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래요. 우리 부모님 같으신, 다 엄마 같으신 이 노 권사님들 모시고 섬김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은 좀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피디님 목소리가 너무 귀에 꼭꼭 박혀서 그런가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4420번님 고맙습니다. 9950번님도요.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원해요. 라면서 주님의 선하심 신청해 주셨네요. 네, 오늘 주님 손잡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우리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 섬김의 실천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좋겠어요.

네, 기프티드 찬양으로 주님의 선하심 같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의 날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섬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사랑은 누가 더 많이 받느냐보다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 섬기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셨죠.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누군가를 따뜻하게 세워주고 배려하며 먼저 손 내밀고 섬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새생명 신의 새생명 신의 오늘의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오늘 말씀 보면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요.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이 사람이 내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네 씨에서 태어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빨리 좀 자녀를 주면 좋잖아요. 그래도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야기해요. 상속자를 삼는다 그러는데 없으니까 제가 후첩을 하나 줄 테니까 걔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그 아들도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본처에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꾸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죠. 사람은 일이 안 되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도 계획해보고 저렇게도 계획해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해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뭔가가 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또는 복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묻지도 않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이 편하게 풀립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두 번이나 내쫓아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후대 자식이라도 내 새끼잖아요. 근데 걔를 두

결국에는 쫓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방금은 뭐가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결국 지금까지 문제잖아요. 이스라엘이 종종 화였고 조상들은 누굽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이에요. 둘이로 나눠져가지고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진행이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내년 이맘때쯤 아들 낳을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옆에서 엿들었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드디어 아들이 생기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나이가 89세인데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 나이에 임신을 한다고 해도 참 쑥스럽지 않겠어요? 제 오천 당숙 이야기인데요. 이분님은 북정리 출신인데 혹시 매국동 북정 나신 분 계십니까? 그 할머니가 회갑 지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아들 때문에 부끄러워했다 그래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아, 이 나이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살아도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근데 왜 얼굴에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집중할 수가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이삭의 탄생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이삭의 탄생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라가 두 번 언급돼요. 그죠? 사라,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 이유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직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삭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가치가 아니에요. 심지어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우리 핵심 가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말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미 경험했잖아요. 뭐 아직도 경험을 못했습니까? 그 뉴스 보셔야 돼요. 네, 이미 경험했잖아요. 진정한 인권, 인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 참다운 인간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럴까라는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답을 찾습니다. 이래야 예수님을 믿겠구나. 이래야 우리 예수님에게만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정치인들 희망 갖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제가 이제 순천 출신인데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성장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희망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백 년 시간이 흘러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까요? 주께서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일수의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능력은요 인간의 결단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그 사모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하셨던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약점 뭐냐?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내일 올 것 같지 않잖아요. 뭐 저도 그럽니다. 한 달 뒤에도 올 것 같지 않잖아요. 내가 뭐 죽기 전에 오실까? 그러면 그때나 저 열심히 끼어서 예수 잘 믿으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곧 오실 것처럼 주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갈망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고 졸지도 않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분이 졸 오게 되면 사인을 듣게 되면 그때 일어나서 기름도 준비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나타나자 어떻게 벌어집니까? 준비도 안 되고 졸았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방심하고 있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다시 말해서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그 축복의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회복하게 됐지만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어쨌다고요? 말씀대로 회복되게 됐지만 말씀대로 망하기도 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회복될 수도 있고 말씀대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는요,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게 불편한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이야기만, 그냥 재미나는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한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고민하고 진지하게 삶을 묻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이제 반성적인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CC라는 선교단체 가장 보수적인데 있다가 또 신대원 졸업해가지고는 그 기독교 최전 좌파 속에 시민운동 하면서 있었잖아요. 저는 다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땐 순수하게 말씀을 읽고 좋았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좀 공부도 좀 하게 되고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의식이 좀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취사 선택을 했어요. 복, 무슨 기복주의인데 뭐 복이냐? 복이란 단어 다 빼고. 그 다음에 치유, 우리가 꼭 치유돼야 되냐? 치유 빼고. 기적, 꼭 기적이 있어야 돼? 빼고. 이렇게 저렇게 전도, 꼭 전도해야 되냐 우리가? 빼고. 그러고 나니까 성경 읽을 것이 없어요. 읽을 것이 없어요, 정말. 그럼 내가 그럼 이거 갖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내 목숨을 그래야 되나? 내 평생 이것 붙들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진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바뀌었어요. 성경의 진리라면 이 성경 붙들고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 불편하면 불편한 말씀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된다. 때로는 고민도 해야 된다. 때로는 치열하게 고민도 해야 된다. 때로는 좌절의 밤도 보내야 된다. 그러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이게 제가 경험한 신앙 고백의 신념이에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때로는 귀찮을지라도 기어이 말씀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에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들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어로 때를 가리키는 단어는 그 두 개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흘러가는 그런 시간 흐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시간. 하지만 이 카이로스는 그런 일방적 시간이 아니라 약속된 때, 정해진 때, 그 때를 의미해요. 정확한 타이밍,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해서 언제 만나자, 이것은 카이로스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3시가 된다, 4시가 된다, 이것은 크로노스죠. 성경에 가르치는 강조된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하신 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이고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좀 불편했을지라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그래도 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을 뿐이지만 그 당시에는 불편했는데 돌아보니 그만큼 좋은 기회는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종종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아직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25년 걸렸습니다.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은요, 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건 많아요. 내 안에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럼 제가 사도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을 때까지 안 없어졌어요. 병고에 시달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를 거쳐서 제가 스페인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기도는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좀 달랐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며 살아가는데 한류야, 자,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도 응답 안 되고 그런 건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있지만 그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남는 제자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인생을 묵상해도요, 예의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를 맺어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춰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최고의 것으로 나를 채워줄 것이다. 이 믿음이 사라지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성경이 이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겠을까요? 이왕에 빨리 태어나면 좋은데 약속하신 거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5세 때 너는 장차 내 씨를 통해서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랬는데 바로 10개월 만에 태어났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할까요?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가 했지, 내가 수고했지, 내 새끼지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25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전혀 생리적으로는 아이 탄생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 거예요? 누구의 섭리한 거예요? 이삭의 주권적 행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5년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의 많은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내가 주신 것이야, 내 거야, 이거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더 온전히 예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림을 주시기도 하고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이름이죠.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내가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럼 이삭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자신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못 믿어서 웃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웃음이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에 미소가 됐고 생기고 생기가 어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내 인상 쓰던 남자애가, 청년이 갑자기 막 얼굴을 확 웃고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쓰던 인상이 사라져버려요. 너무 좋으니까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나게 된 거죠. 좋은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웃음을 주십니다. 승리의 웃음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응답받으면 여러분도 웃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웃음이 뻑 터져나와야 돼요. 사라는 또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도 자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0: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성경은. 물론 강아지도 이쁘지만 성경은 강아지를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녀가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의 선물로 하시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놈이 말을 안 들어도 네. 네, 기뻐하시기 바라요. 축복의 선물이니까요. 집안의 어린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서 웃으면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웃게 됩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도 보고 기뻐해서 웃어요. 소식을 듣고 기뻐서도 웃고,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놀라서도 웃고, 전하의 제주도 좋다라고 농담 삼아서도 웃었을 거예요. 웃음은 전달되고 전염됩니다. 우리의 기쁨도 전달되고 전염됩니다. 우리의 슬픔도 전달되고 전염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쁨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낳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낳아요. 하지만 슬픔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낳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슬퍼하기만 하면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에 치고 우울증에 걸려요. 그 질문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기뻐하셔야 돼요. 회개, 성경에서 우리가 참회하고 애통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회하고 애통하는 것은 슬픔에 빠져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회하고 애통을 해야 슬픔을 해소하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참회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은 다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감동 없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럿이 있으면 눈치 봐야 되니까 혼자 오셔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야 신앙생활이 뭔가 의미가 있고 역동성이 있죠. 맨날 그냥 우거지상 쓰고 막 고민만 하고 있다가는 답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웃음을 줄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영생, 완전한 생명, 하나님 역동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러분,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와 들풀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약속이 위대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진정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뜨란 이진아입니다. 오늘이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배우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보통 여보,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가끔은 또 자기야 라고 부르는 그런 집도 본 것 같은데요. 또 서로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가정도 저는 봤습니다. 보통요, 자기야 이렇게 호칭하는 가정은 대부분 좀 화목해 보이고요. 또 주로 남편을 향해 아내분들이 이런 호칭을 사용하던데, 그 왜 인간이라고 호칭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또 그 호칭이 하나인데도 좀 그럴 때는 약간 살벌해 보이기도 하고요. 부부의 날을 맞아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참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라고 하시면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조금은 슬픈 눈으로 바라보신 적은 없으신지, 또 살면서 한 번이라도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랫말이 있을 정도로 살면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과연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참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생각할까? 나를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순천 염광교회 유한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도요, 누군가를 밤에 한번 살짝 만나